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평생을 청교도의 영성을 쫓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제 성경은 545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여름철에 엘리야 부흥 캠페인 말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오늘 4주째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주님이 숨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셔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이동 과정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성의 순환, 영성의 순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irculation of Spirituality. 영성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로 가장 근접하게 말할 수 있다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삶에서 살아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 총망라된 그런 복합적인 개념, 컨셉, 그것을 영성이라고 할 것이며 또 요즘 근래에 영성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이 기독교계에서 우리 신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꼭 꼬집어서 이것이 영성이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의 개념을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영성이 순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circulate, 순환되어야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순환되어야 되느냐, 영성은 어떻게 순환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과정, 또 그 변천, 트랜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소우주입니다. 우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말이죠. 이 190만 마일, 우리 한국 측량으로 12만 킬로미터, 이 혈관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그 속으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12만 킬로미터라면 지구를 세 바퀴를 돈답니다.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길이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우리 몸속에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한 바퀴 12만 마일 지구 세 바퀴를 도는데 무려 얼마나 걸리냐면 딱 20초 걸린답니다. 여러분 놀랐죠?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렸습니다. 12만 마일 핏줄이 우리 몸속에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핏줄을 요리조리 피가 뚫고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것이 지구 세 바퀴 분량인데 한 바퀴를 도는데 20초 딱 걸립니다. 20초 안에 돌아야만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정상인의 피가 도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랍니다. 만일 이 피가 도는데 20초가 넘으면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 콜레스테롤이 쌓였다든지 혈전이라고 그러죠. 혈전. 피덩이가 거기 많이 있어서 피가 흐르는데 뭐가 막혀 있어서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손이 저린다든지 발이 저린다든지 손이 차갑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또 심각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핏줄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혈액순환 잘 되고 20초 안에 이 12만 킬로미터를 지구 세 바퀴를 돌아서 딱 제자리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액이 이렇게 12만 마일을 돌아서 20초 만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영성도 이렇게 순환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 믿음생활 항상 순환적인 것인데 잘 돌아가야만 신앙생활이 영성이 잘 흘러서 돌아가야만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또 복 있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성은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거나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썩죠. 좋은 물, 생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신앙도 영성이 우리 배단위교회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도 늘 흘러야만이 이 막히지 않고 피가 가다가 막히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고혈압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막히지 않고 늘 순조롭게 신속하게 순환이 되어야만이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흐르고 내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은 항상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성을 가질 때 이 신앙은 영성은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 흐름이 건강하고 좋은 생수와 같이 우리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생수로 흘러갈 때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나고 희망을 얻고 신앙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전에도 천국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22장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읽기만 해도 그냥 눈에 선하고 읽기만 해도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주일날 나와서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살로 생명수를 생명의 떡을 마심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참 그립잖아요. 우리가 갈 고향은 뭐니 해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뭐 플로리다가 좋다 그 다음에 뭐 테네시가 좋다 세인트 루이스가 좋다 그 다음에 또 저쪽 웨스트 서쪽에서는 뭡니까 그 옐로우스톤 그 공원이 좋다 캐나다 쪽으로 워싱턴 쪽으로 밴쿠버가 좋다 뭐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집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계속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가 구원받은 걸 찬양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괴로운 마음 이 세상 저희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어떤 밝은 희망에 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참 여러 가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염세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낙천주의 이렇게 옵티미스트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늘나라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휘황찬란한 모습들 우리가 늘 그곳에서 영원히 영주하고 살아갈 그곳 그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앞번인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그 부분이 22장인데요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생명수강을 보여주시는데 그 생명수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수는 흐릅니다. 생명수는 그래서 생명수예요. 늘 맑고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건강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늘 그런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맑고 보십시오. 그냥 생수가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수정이 뭡니까? 크리스털이잖아요. 보좌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것은 진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걸 먹으면 삽니다. 생명을 줘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마시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찢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흘러나온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몸 찢어서 반석이 터져서 생명의 수를 생명을 주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성은 이와 같이 흐르는 것이고 영성은 생명수와 같이 흐르는 성격이 있다. 그것을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렇고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그 많은 선지자 그 많은 성경 많이 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쓴 많은 대선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모든 선지자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왜 그렇게 성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됐을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영성이 차고 넘칩니다. 영성이 충만해요. 그 영성도 저처럼 부족한 영성이 아닙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았어요. 깨끗해도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깨끗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반짝 아주 그냥 투명하게 싹 보이지만 그 안에 정화된 purify 영어로 말하면 clean and purify 영성.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지금 다들 목말란 지금 이 시대가 참 정말 우상으로 타락 쾌락과 정욕의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영성을 추구합니다. 다 현대인들이 물질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쾌락이라는 정욕이라는 인생을 인조이 하고서 그걸 살려는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은 뭘 반증하고 있냐면 우리는 진정한 영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지만 외치는 자가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땅에 많은 외치는 자가 많지만 생명을 주는 외침, 생명을 주는 외침, 광야에 그 세례요한과 같은 외침, 그 한마디가 내 심령을 흔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영성의 외침, 그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엘리야 부흥 캠페인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현대인들,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포스트 모던 현대 사상 가운데서 다들 진정한 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가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템플 스테이라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바른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진정한 영성은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온 깨끗하고 clean and purify 청정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영성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 부흥 캠페인 가운데 엘리야의 그 청정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또 우리 성찬에 임하고 엘리야 부흥 캠페인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우상이 가득 찬 아합 시대 때 북왕국왕 아합 왕의 시대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막 온 나라를 뒤덮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일어나서 청정 영성 깨끗하고 정화된 영성 그 강력한 영성 그 영성으로 우뚝 일어났을 때 혼자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붙잡아주는 그런 지탱해주는 디딤돌을 역할해주고 버팀목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야 엘리야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세례요한을 말하지만 그래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 이런 일을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난주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청정경성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구약 신구약에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구약의 선지자 대표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성의 순환, 영성순환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성순환의 유익을 먼저 살펴보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성순환의 그 구조, 영성은 어떻게, 엘리야의 영성은 어떻게 순환됐는가, 그 구조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성순환의 유익입니다. 왜 영성은, 우리 영성은 순환되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도 이유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영성순환의 유익은 따라서 하십시다. 새로워진다. 우리 영성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성이 순환되면, 서큘레이션 하면 그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성순환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물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이, 지구에서는 물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 나사라든지 미국의 과학자들이 신경 쓰고 그런 것은 이게 자꾸 지구가 오염되고 온난화되면서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 다른 그런 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그 별을 지금 나사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록이 우거지고요. 또 가을에는 우리 아팔라치안 산 가까이 있는데 단풍이 들고요. 봄에는 꽃이 피고요. 이 지구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이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큘레이션 하고 있어요. 바다로, 강으로, 그 다음에 또 전도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물이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오고 물은 계속 순환한다. 전도서 1장에서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우주 물리학자가, 우주학자들이 말한 얘기를 성경의 입으로 전합니다. 물은 돌고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잘 돌아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건강하고 지구를 사람이 살 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이 살려면 계속 순환 구조 속에 영성이 순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아름다운 비전 캠퍼스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모여서 모임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배단의 공동체가, 배단의 이 모임,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양떼들의 이 모임, 이 배단의 교회가 계속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은혜 받고 여기에서 인조이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푸른 풀밭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요. 예수 안에서 천국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좋지만 우리는 계속 순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되어야만 우리 자신도 좋음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성을 이렇게 순환이 될 때마다 새로운 영성을, 생명의 영성을 우리는 충만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순환되면 새로워지고 두째는 더 넘치게 부어진다. 더 넘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자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 줄 것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밋밋하게 직역을 해석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의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먹이의 필링이 다가오게끔 그렇게 좀 살을 보탠 그런 의역성경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도 풍성히 받고, 다시 말하면 영성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성, 기도하는 영성, 믿음을 더 심어주는 영성, 주님을 더 닮게 하는 영성, 그 영성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남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을 닮고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 그렇죠? 흘려보내니까
저도 은혜 받고 40만, 30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흘러보내면 나는 없어지느냐? 더 새롭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 순환되어야 되는 이유고 영성이 순환되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성 순환의 구조,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새로움을 주는, 또 더 많이 영성을 부어주는 그런 영성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레임 따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말이죠. 주전자 같은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쇠를 부어넣으면, 달궈진 용해된 쇠를 부어넣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주전자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주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또 무한한 새로움을 주는,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영성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틀이 있어요. 오늘 그 구조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구조가 이렇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영성 순환 구조, 피가 돌지 않고 막히고 이렇게 터지고 그런 사고 터지는 그런 영성 구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가진 영성 구조의 틀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슴에 잘 새겨두면, 우리 엘리야 같은 청정 영성, 충만한 영성, 시대를 살리는 영성, 나도 살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미국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영성 순환 구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여러분 사이클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기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그 구조. 그걸 갖다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영성 순환 구조. 무한한 유익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더 넘치게 부어주는 영성 순환 구조는 뭐냐? 오늘 이거 딱 단순해요.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바스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아,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바스로, 다시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바스로. 물론 엘리야는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바스로 갔다가 사르바데서 다시 이렇게 그리시네카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냥 쭉 나갔어요.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가졌던 기본적인 틀, 그것이 지금 오늘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바스로 간 것처럼 일생 동안 엘리야가 청정 영성을 소유했던 비결은 바로 이 구조 틀을 늘 견지했기 때문에, 유지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청정 영성, 충만한 흘러넘치는 영성,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성으로 덮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째로 뭐냐면 그리시네카입니다. 그리시네카로 아합에게 처음에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나요? 그리시네카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시네카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아무도 같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하고만 같이 있었습니까? 24시간 그리시네카에서 늘 같이 함께 했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시네카는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네, 우린 그리시네카로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민생활에 바쁘고 힘들고 또 지치고 그동안에 다 소진됐어요. 그리시네카. 오늘 주일날 예배가 그리시네카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그리시네카입니다.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그리시네카입니다. 또 오늘 교회 성찬, 이 성찬의 식이 그리시네카입니다. 이 그리시네카로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간절한 그 체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카에서 우리가 할 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다 목적은 이 그리시네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그리시네카에서,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이 그리시네카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시네카에서 엘리야가 떡을, 까마귀 가져다 준 떡을 먹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 그렇구나, 또 주님이 나에게 찾아, 아마 이 엘리야는 그렇게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까마귀가 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죠.
주님밖에 없으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는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분이 없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마 까마귀가 날아올 때는, 까마귀가 없을 때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도 또 찾아오셨구나. 저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또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도우심을 통해서, 늘 주님의 임재를 알고 있지만, 깨닫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저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입니다. 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리 시내가가 물이 다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거주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거기서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었다. 영어 성경에는 stay there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어디를 보내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성찬 시간에, 오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면 이제는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다 나라도 살 수 있겠어요. 사막에 갖다 던져놔도 난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됐어요. 이제 주님이 가득 찼어요.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은 우리가 가야 될, 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야 될 우리의 가정,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그 많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여자죠? 남편이 있는 분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과부죠.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또 아들까지 딸렸어요. 그 아들도 미국에 살 얼마나 삶의 시련과 상처와 상실감과 실망이 가득하겠어요.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어떤 상처가 있는 곳이랄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또 배달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 현존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세상으로 보내도 넉넉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을 견지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사르밧은 상처가 많고 시련과 상실과 그 다음에 실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지면,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실망했던 자들이 희망을 얻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구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가득 체험받고, 그작은 이 교회는 그것만 가지면 뭐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그저 세상으로 나가서 상처받은 세상, 절망하는 세상을 살리고, 희망을 던져주고, 생명을 던져주는 우리가 되시길. 이 두 구조를 항상 반복하는 사이클, 순환할 때 우리가 건강한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죄로 인해 고민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이혜인님의 고통 속의 행복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했네. 고집센 죄에 이끌리어 말이나 노새같이 되었네. 내 뼈는 아파 신음하고 내 영혼은 황폐해져 여름 가물의 마른 땅과 같았네. 어둠 뒤켠에 숨으려 하였으나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의 은총, 나를 빛 가운데 세워주셨네. 그렇습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죄 용서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다섯 권입니다. 이 다섯 권을 우리가 또 모세오경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창세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한 가지 의문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 그리고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난 그런 일, 그리고 이후에 모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무슨 뭐 노아나 에녹이나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런 의문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답이 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 모세를 앞에 앉혀놓고 창세기 때부터 해서 스승의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이렇게 받아쓰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그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창조가 있고 또 인간이 지음을 받으면서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조상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후손들에게 그렇게 어떤 말로도 전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사람의 어떤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걸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모세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의 조상 때부터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하는 것 다 들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려오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지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삭이 있었다, 야곱이 있었다, 그 조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일을 그렇게 인도하셨던가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세상이 되어진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일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태초부터 흘러왔던 그게 인간의 입으로 흘러왔던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뜻이라는 그 안에서 바라보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죠. 모세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모세 관심거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한 그 뜻이 뭐냐, 이걸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창세기나 모든 성경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에 이 모세 이야기가 또 성경이 다른 여러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전혀 관심 둘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무슨 뭐 120억 년에서 150억 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질서만 태초라고 하는 것이 120억 년에서 150억 년, 그때 태초다, 뭐 이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 과학자들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본 시각입니다. 태초 이렇게 말하니까 이 태초가 지금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100억 년이냐? 무슨 6천 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언제인가? 그런 데에 관심을 이제 두는 거예요. 그 기간을 밝히는 데에 모든 관심을 돋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그게 관심거리 되다 보니까는 태초가 기간이 몇 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꾸 증명하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걸 사실로 드러내려고 했고, 또한 이 지구에 있던 뭐 나이나 이런 인간이 의문을 품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이 성경을 쓰면서 태초라 이런 말을 쓰기보다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 그런 얘기죠. 물론 그때는 과학으로도 지구나 계산 못하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맞는 것이 오히려 천지 창조가 하나님 일이다, 이걸 증명하는 데 더 맞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건 모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심 없이 태초, 이런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작, 이걸 의미하는 것이 태초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만드셨고, 따라서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이런 모든 의미가 태초란 말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작이다, 하나님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걸 의미하는 게 태초란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 이것은요, 이 땅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피조물, 그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다, 이것이 이 땅 마지막까지 계속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주인이고 우리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내게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걸 보존하든 부숴버리든 나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실제라 그 말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께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숴버린다고 해서 지금 받은 피조물은 아무 소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숩니까? 왜 무너뜨립니까? 왜 심판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부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2: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거기에 반발할 자격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1장 1절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는 무시하고 덮어버린 채 피조물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다 이걸 증명하는 데 관심을 돋버리는 거죠.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창조 과학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밝혀내고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지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취소하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창조과학계 이러한 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에 기독교인들이 발끈하죠. 우주는 하나님 창조했다. 빅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주는 하나님 창조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바르게 알아가면서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 보고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뭐 하루가 지나고 빛이 있어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그 창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팍 생기고 그렇게 되어진 건지 다른 방식인지 우린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면은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것도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근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에 뭔가를 지으시기 전에 형편이에요.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묻이 땅이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은 2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 아직 물에 잠겨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땅이 드러나지 않을 때이죠. 근데 그 땅을 두고 그냥 물에 잠긴 땅인데 그 땅을 두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땅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잠기는 땅인데 그냥 물이 덮고 있는 땅인데 왜 그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게 혼돈이죠. 공허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단지 땅과 하늘만 있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혼돈 또 공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채워지는 것, 이것은 이제 질서와 충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충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질서와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를 얘기하면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충만의 상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로 피조물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있는 게 질서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질서예요. 근데 말씀이 벗어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자기 관심을 둠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린 것이죠. 다시 무질서가 된 거예요. 결국 혼돈의 상태로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는 원리의 피조물로 채워진 충만해 그런 상태가 또 아닌 것이죠. 그게 다시 공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공허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로 채워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허예요. 흑암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피조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 이걸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질서한, 공허한 그 상태. 그렇게 보면은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로 충만한 때가 아닌 것이죠. 인간 죄로 가득한 게 이 땅이니까 예전에 혼돈과 공허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에 지금의 세상에 하나님 있게 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로운 세계야말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완벽한 질서와 충만 세계예요. 바로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결국에 무너뜨리시고, 질서와 충만과 빛의 세계만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그 의도의 건 창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알아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늘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으로 늘 마음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바로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는 길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고 따라서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입니다.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를 피조물로 여기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이 생각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거, 살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다. 늘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요, 인간이 제멋대로 조작한 거짓된 사랑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 기독교를 반대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친히 창조한 세상을 심판해버린 그런 신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지어놓고 부수냐, 그 말입니다. 실컷 창조해놓고 왜 심판하느냐? 심판을 그를 차라리 창조하지를 말지. 그런 신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창조했으니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답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잘 보존해만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다운 것이다. 그게 사랑, 그게 인자하심, 그게 자비하심이지. 심판해버린다? 왜 그럼 왜 창조했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 다 믿게 해가지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느냐. 그럼 택한 자만 구원을 하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했고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계획보다도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인간 선악과를 뭔가 죄성이죠.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심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 끝이 아니죠. 사랑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찬송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와 충만과 빛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아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있죠. 그 속에서 나도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인정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택하시고 건지신다고 하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 그의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잠시 동안이죠. 때가 되면 무너질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복이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의미는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시 보세요. 애당초 이 세상 창조가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면 성령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잘 먹고 잘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본래 의도였는데 인간이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신 것이 다 모순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말씀에 대해 실패할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인간 절대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도 아시는 거죠. 결국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 겉모습 또한 이 땅의 조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창조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창조물, 그 창조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고 내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고 있다 성령이 이걸 아는 신자는 그것으로 이미 충만입니다. 다른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로 감사한다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 창조 안에서의 질서예요. 예수의 피만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거죠. 근데 그 창조를 보지를 못한 결국 이 땅의 것으로 충만을 하려 하다 보니까는 늘 부족하죠. 이게 무질서죠. 이게 혼돈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 아무리 땅의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는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이 거부하죠. 옛사람 못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게 하나님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 사람 되었다면 이것이 곧 하늘의 영광을 입은 거죠. 그게 신자의 존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신자대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쩌면 이 성경 전체 의미를 다 포함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면 결국 뒤에 가면은 뭔가 모순된 내용이 계속 이해가 안 돼버리는 것이고 인간 중심으로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피조물의 관계로 들어가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 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와지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송으로 자리할 때 바로 이것이 충만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세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늘 찬송과 감사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현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비벤 청차들은 적어도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이란 말, 세상에 속한 것 혹은 세상과 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 다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거룩하며 성경적인 것들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0: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5번째 겐조는 유계준 장로의 부인인 윤덕준이 장터에서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것을 주시했다.
1: 아니, 저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저게 지금...
2: 자, 이거 받아보세요.
3: 이거이 뭡니까?
2: 신문입니다.
3: 신문이요?
2: 상해에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만든 신문이에요.
3: 와, 이런 거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2: 나라 사랑하는 일에 너와 내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같이 함께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3: 아이고, 그건 그렇지만...
2: 이것도 받아두세요.
3: 아니, 이건 또 뭡니까?

0: 뭐야? 그러니까 유기해준의 처가 장태에서 뭔가를 나누어주고 있다는 거지?
1: 예, 틀림없이 무슨 유인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0: 가져왔나?
1: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0: 가져오진 못했어?
1: 덫을 놔야 할 것 같아서.
0: 덫? 그래, 그건 잘 생각했다. 이번엔 뭔가가 있다. 확실히 하더라. 도대체 그것이 뭘까? 도대체...
2: 길에 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까?
3: 예, 몇몇에게 나눠줬습니다.
2: 그 감시가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3: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겠지요.
2: 항상 조심하시라요. 아무리 복잡한 장타라 하지만은 잘못하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니 말이야요.
3: 그래서 안내장도 같이 주었습니다.
2: 아니, 안내장이라니요?
3: 교회에 나오시라는 알림장 있지 않습니까?
2: 기고를 와주셨습니까?
3: 만약에 일경들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아, 기르니까 아니고 일본 놈들한테 붙들릴까봐 소리. 이번에 있을 사경의 유인물을 같이 주었다는 말입니까?
3: 예.
2: 그 부인이 나보다 나은 것 같구만이요. 내래 기런 생각은 하들 못했는데 잘 하셨더랬습니다. 그 길에도 항상 조심하시라요. 기리카고 그 아주머니들도 부인이 잘 간수하시고요.
4: 당시 사경회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는 집회였다. 비록 종교적인 집회였지만 당시로선 많은 선각자들이 사경회를 통해 나라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경 강해와 연구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였던 사경회는 언더우드가 1890년 7명의 교인을 모아놓고 사경반이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한 이래 그 운동은 1910년부터 29년까지 약 20년간 연 129만 2천 명이 참석했다. 사경회에서 강의된 주 과목은 사복음서와 예수생애, 바울서신, 교리문답,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이었다. 그 외에 주일학교 교수법 등이 가르쳐졌다. 집회 시간은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반을 나누어 일반 상식 과목을 다루었다. 사경회에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경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두 흩어져 축호 전도와 노방 전도 등으로 이어졌다. 그 뒤 일제의 압박에 의해 사경회 운동은 점차 축소되어 심령 부흥회와 같은 부흥 운동으로 변모해 갔다.
0: 뭐야? 사경회를 산장현 교회가 또 열어? 무슨 교회가 뻑하면 사경회를 연다는 건가?
1: 그러게 말입니다. 사경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일본에게는 좋지 않는 것 같은...
0: 뭐가 이하러? 좋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좋지 않다. 이것도 골머리를 썼겠구만. 그래.
1: 아이, 어떻게 할까요?
0: 뭘 어떻게 하나? 가서 무슨 짓거리 하나 알아보더라. 이거 교회는 정말로 문제다, 문제. 조선에서 교회만 없다고 해도 내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

0: 길에 요번에 오는 강사는 누구라 그래?
1: 아마 김보이라 그러던데.
0: 김보이.
2: 이거 저 응? 김익두 목사님 아니네. 김익두 목사.
0: 에? 김익두 에? 목사님이요?
1: 아이고, 기거이 사실입니까?
2: 에이, 예민하네. 이거 속구만 살았나. 니보라오, 기거이 내래 뭐가 남다고 거짓말을 하겄나?
3: 김익두 목사. 우리나라 최초의 부흥사인 그가 다닌 집회수는 776회에 이르렀다. 설교 횟수만 2만 8천 회에 이르렀던 한국교회에 있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설교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에 달했다. 당시 그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4: 아, 큰일 났습니다.
5: 큰일이라니. 너 무슨 일인가?
4: 산정현 교회에 사경에 오는 인물이.
5: 누군데 그런가 그 인물이?
4: 김익두라고 합니다.
5: 김익두? 김익두? 뭐? 김익두?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4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664년 영국 런던에는 가공할 만한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런던 시민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전염병을 피해서 자기 어머니가 있는 작은 시골 울스도르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청년은 학문 연구에 정신없이 몰입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을 거닐면서 사색에 잠겼는데요. 한 번은 청년이 뜰하게 앉아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사과가 옆으로 혹은 위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만 떨어지는 것일까? 바로 이 청년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입니다. 이날 한 청년이 발견한 것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 오히려 여유를 갖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뉴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뉴턴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도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소심하고 의심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벌떼 같은 군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기도원은 감당하기 힘든 도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기도원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격려와 그 하나님의 격려에 대한 우리의 용기와 믿음이 있을 때 당신도 기도원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35장에서 37장 말씀입니다.
2: 제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황무지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사륙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사륙당한 자로 내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국문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무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무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무케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4: 제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한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기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다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2: 제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윤리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35장에서 3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2시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오늘 2장 5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이제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모인 그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났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때문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들은 결코 전에 그와 같은 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이 이상하고 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곳에 뭐 이제 궁금해서 몰려왔겠죠. 아마 그곳은 성전 근처가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그 명절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거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소동하게 됐던 거죠. 그것은 그곳에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방언들을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했던 겁니다. 태어나서는 한 번도 다른 언어라고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했던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던데요. 즉 이때 사도들이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던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는 각기 자신들의 방언으로 들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방언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좀 길게 볼게요.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곳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은 세 대륙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갈릴리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본 후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13절로 가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새 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달콤한 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제자들이 맛있는 술을 마시고 꽤 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헛소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사람이 따라서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말이 갑자기 많아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말은 대개 자신의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자신의 신세 타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내용이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사용하는 이 한국말, 즉 한국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방언 그 자체보다도 그러한 도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이느냐,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신자들을 불러내어 한몸 곧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한 몸으로, 믿는 자들을 한 몸으로 불러내시어서 교회라고 하는 단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세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한 모욕스러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모인 회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완전히 유대인의 한 성읍이었어요. 빌라도와 그의 사람들은 본부를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모두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날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온 교회 운동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이 예배하러 올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이 도대체 몇입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들의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반론을 일으킵니다. 이제 베드로는 저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2장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어요. 이는 그 예언은 냉수자들과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가 말한 이는 곧, 이 말은 이는 그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는 이는 그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 왜 이를 뜻밖의 일 혹은 이상한 일로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의 요엘 선지의 예언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있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요엘서 2장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든지 간에 오순절날에 달이 피로 변하게 되었거나 또는 해가 어둡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오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의 징조 같은 것들이 오순절날에는 없었어요. 피와 불과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이런 일은 장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직전에 그렇다면 일어날까요? 그것은 더욱더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좀 요점만을 말씀드린다면 요엘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부어지리라는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유대 국가의 멸망도 암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요엘서 3장 15절에 나타났듯이 별들이 빛을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떻게 당시에 붕괴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예언 문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한데 저들이 과거에는 결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러한 권능과 기사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권능으로서 분명히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들은 어느 한 구석에서 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풀어진 권능과 기사요 표적이었습니다. 한데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죠. 23사절 봐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임시방편으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이 일을 악한 뜻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대의 종교 관원들은 무리들을 선동을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수했고요. 로마 총독부를 조종을 했단 말이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재판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형식상 진행되었잖아요. 그 재판이 아니었었다고요. 그 재판은 다수의 폭도들이 재판관 노릇을 했다고요. 뭐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하라. 그래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원치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은 이 빌라도는 말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이러면서 손 씻기까지 했잖아요. 재판은 종교 지도자들의 각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이성을 잃은 폭도들은 흉악한 살인범인 바나바라고 하는 죄인을 풀어주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저들의 엄청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당사자이셨던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사하여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만의 잘못 때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아무런 책임도 상관도 없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정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인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 죽였느냐는 사실이 있지 않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교회가 시작된 이래 행해진 최초의 설교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의 첫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설교의 주제를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여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 주제를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 이 인용은 또한 시편 16편 전체를 인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서 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시간이 그러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이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했고 베드로는 신약 성경 두 권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뭔가 하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지요. 베드로 전서를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베드로 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누구였는가 하면 악명높기로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기독교도들을 박해한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네로의 박해가 몇 년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AD 6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기 직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했는지 대충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기록했는가 하면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글을 쓰는가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런 지역들을 누가 다스렸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왜 나그네라 불렀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죠. 우리가 나그네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들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발길. 이 노래의 제목이 뭐죠? 나그네 소름이잖아요. 나그네 소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기는 살지만 이곳이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 때는 여러분 짐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짐이 없이 좀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네, 홀가분하게 사는 것이 좋죠.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짐 다 싸들고 다니면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곳에 계속 살 것도 아닌데 모터로 그렇게 짐을 다 싸들고 다닙니까? 최대한 가볍게 다니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많이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니까 어차피 다 놓고 떠날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볍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김춘자 자매님이 오래전 했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김춘자 자매님의 그 간증을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빈손이지만 24살 때 가졌던 많은 것들이 부럽지 않다. 이 시간에도 내 빈손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손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참 편하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살고 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늘나라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다 빈손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지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또 성을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씀 얘기하고 있죠. 15절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여러분 다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나그네 정신으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계속 여기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방금 제가 읽은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미리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미리 아셨다 하는 이 말은 미리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택하셨다 그 말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피 뿌리는 일을 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역할을 이렇게 함께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순종함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게 어디에 이게 어떤 말에 이게 걸리는 것인지 이게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역할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역할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역할을 하시지만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순종, 즉 우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말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지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산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산소망이라는 말의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산소망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평생 복음 전하느라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케바는 베드로지요.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방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았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사실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한평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래도 그렇게 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못한 분 계시면 꼭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천국, 부활, 뭐 또 지옥 이런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 어디에 지금 가 계신 줄 아십니까? 천국에 가 계세요. 대기권을 넘어 우주 공간을 넘어 그 위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딘가에 우리 주님이 천국에 가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음부에서 고생을 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떨어진 그 음부, 그곳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이고 거지 나사로가 가게 된 그 아브라함의 품,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이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틀림없이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 이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요새는 고급 사우나만 가도 보석방이 있어요. 보석방이. 진짜 좋은 보석 비싼 것으로 막 꾸며놨거든요. 황금방도 있더라고요. 황금 비싼 거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황금 보석으로 못 꾸미겠습니까? 천국은 정말 있는 곳이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곳에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다면 그거 별로 좋은 곳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고 하면 그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도 있고 현재적 의미도 있고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런 의미죠. 그거는 과거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 의미의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구원을 이룬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루하루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더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한 번씩 또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있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 5절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염려할 거 없겠죠? 두려워할 것도 없겠죠? 염려할 거 없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물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받았고 또 생활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근심하다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감사한 거예요. 시련이 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려움 앞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정말 귀한 말씀 아닙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련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된다. 그 말씀을 먼저 하고 있죠. 7절 상반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이 증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거는 믿음이 증명됐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언제 증명되느냐? 시련이 올 때 증명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증명됩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련 앞에서 굴하지 않죠. 승리합니다. 그러나 현찰한 믿음 가지면 금방 표가 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시험하셨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가서 아들을 번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죠.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 아들 백세 주시더니 번제로 드리라고 할 것 같으면 아예 주시지나 마시지. 왜 이제 와서 아들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련 앞에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도 이끌고 가시고 먹을 것 없는 광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고 얘네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시느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진짜 시련이 다가오면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확 표가 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확 표가 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믿음이었는지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세요.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죄수로서, 노예로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우리 주님은 참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와도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언젠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천국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정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불이익, 예수 믿으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아내야지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한 모든 그것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실 그 상급 바라보면서 고난이 와도 참고 시련이 와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검색창에서 만나는 경우, 또 교회의 홈페이지에 달린 링크나 카페나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달려있는 배너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연히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운 BBN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기 전에 친구나 친지들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는데요. 그곳에 클릭하신 후에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친구 한 명, 또 성도 한 명에게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심판받은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세상으로 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 지수님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뭐 할 일이 많아요. 보암직한 거, 무검지한 거, 세상이 자라는 데까지 아직 많아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크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엉터리 같거나 그 사람이 영 엉터리 같은 사람 같으면 사기 당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같이 딱 보이고 말도 사기꾼 같으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사기칠 사람 같지 않은, 이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작전도 펼치죠. 미리 처음에 굉장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부산에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좀 큰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삼촌이 나가시는 교회인데요. 어떤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래요. 뭐 전도회로부터 하여튼 뭐 목사님이 뭐 와 정말 신뢰할 만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들 인정할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달구모시 하는 거 아세요? 아직 웃으신 분 아시는 거예요? 그 사제? 개돈이에요. 번호 뽑아서 개돈 하는 거. 개돈 모아가지고. 1번 타면 좀 작게 받아요, 사실은. 2번 타면, 그래, 끝에 타면은 좀 이자를 많이 받지만, 그게 달구모시 하는 경상도 말인데 아시는 제가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해서 다들 거기에 이렇게 개돈을 많이 부었죠. 어느 날 야반 도주를 했어요. 제가 드렸어요. 우리 그 숙모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몇 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기도도 열심히 한 그 모든 일들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편하게 사기꾼 모습으로 드러나면 아무도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시대에, 2000년 전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 미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소개할까요? 비슷해서 보통 사람은 구별도 못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보시죠.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은 무슨 날이죠? 환란의 날이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럼 이 환란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쫓겨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건 정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곧 성전의 멸망은 무엇의 멸망이에요? 온 세상의 멸망으로 봐야 되죠. 이게 이제 대표 원리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단지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지구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한 저 동네로 가라. 거기서 또 박해한 다른 동네로 가라. 이스라엘 동네를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를 전 지구로 확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곧 무엇의 멸망이죠? 전 지구의 멸망이에요. 온 우주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은 이미 온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지구가 안 무너졌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순간이 완성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했다.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으로.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멸망한 세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 죽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이게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니까. 그럼 모델하우스를 왜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왜 지어요? 앞으로 이런 아파트 지을 겁니다 하고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하나 딱 가보면 앞으로 내가 구입해서 살 아파트가 어떤 모양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짓고 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했다. 성전이 파괴됐다. 온 세상이 멸망이라는 것을 같이 겹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물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이 이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이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종말 맞아요. 2000년의 종말이고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구약 선지를 볼 때는 종말인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멀리서 보면 중첩돼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심판받은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세상으로 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 지수님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뭐 할 일이 많아요. 보암직한 거, 무검지한 거, 세상이 자라는 데까지 아직 많아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크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물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죽은 세상 맞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주섬주섬 또 챙겨 뭐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또 세상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9년째 여러분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이 되어서 아들이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남편이 돈도 안 벌으러 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모퉁이돌 성교회 그 박일천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내거든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에 그 백화점 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애당에 가는데 지척질척한 길이죠. 지척질척한 길인데 정말 가난했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뭐 일할 때 그 뭐 7센트인지 뭐 7달러인지 벌었대요. 그 돈 가운데 11조 하는 거 때르고 벽돌을 한 장씩 사서 놓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면 2년 걸리더래요. 자기 월급으로 2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청년이 벽돌 한 장씩 사서 탁탁 이렇게 놓아가니까 2년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양심에 가책이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서 뭐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그게 다 깔았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벽에 살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막 백화점 왕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제 백화점 왕이 되었죠. 그랬을 때에 미국 23대 대통령이 워너메이커 이 사람 50세 되었을 때에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했대요. 최신부 장관. 그런데 이분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장관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필요해서 뽑으니까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뭐 부총리 기업은 뭐 상당히 깨끗하게 바로 이렇게 됐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깨끗해서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장관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난 늘 푸른 게 주일학교 교사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신앙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관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절대로 어떤 일 있어도, 국가에 바쁜 일 있어도 당신이 일 안 시키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장관을 허락했대요.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신 분 다시 지원하십시오, 내년에.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고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 장관 자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더 귀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시각이 돼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바울이 딱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전부 죽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죽은 자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요,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 한 주간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지난주 차고여성 오셔서 설교했기 때문에 미리 한 주 제목을 잡아놓고 원고를 대충 완성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재림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혹 당하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절부터 다시 보시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선 20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그 날도 환란이죠. 지금 종말을 환란이에요. 우리가 이 종말에 사는 이게 환란의 날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요란한 난리의 소문이 다 들릴지라도 성도는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왜 못 견뎌요?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왜 못 견뎌요? 이게 막 인고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야,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이 진짜일까? 못 견디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십자가의 완성을 못 믿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좀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한 7, 8년 전에 예수 전도단 팀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셨어요. 아홉 명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얼마나 남편하고 자식들을 닥달했는지 모른대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옛 신랑을 맞이 못한다고 얼마나 덜덜 뽑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3시간 보험에 교제를 하고 가서 집에 갔는데 그 주변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애들도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때는 뭐 했어요? 덜덜 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씩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돈 백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전국 투어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복음 전에서 그렇게 하세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한 달 휴가 내고 돈 마련해서 뭐 선교도 가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볼 때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일까? 내가 아는 이 십자가 진짜일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저곳으로 좋다는데 뭐 이딴데 다 다니는 거죠.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넓은 곳 가서 참 몸이 편하고 좋긴 한데요, 한편에 불안해요. 왜?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어서 불안해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맞아요? 막 시키니까, 시키는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얘기해도 돼요? 문찬 씨? 해도 돼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창원에 와서 힘든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무시로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어떻게요? 무시로. 나훈아 무시로 아세요, 노래? 무시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전에 막 규칙적으로 하던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뭔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으러 갔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 뭐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그것을 믿는지.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뭐 드러나는 이단처럼 눈에 한 번에 알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알아보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넘어가겠죠.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환란의 때. 그러니까 이 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오신 이후에도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오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을 기다려요. 좀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서 좀 나라가 든든해지기를 다 원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날 기다렸어요. 이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좁혀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옛날에 아이들 뭐 7, 8명 그렇게 놓았잖아요. 적으면 뭐 한 5, 6명 많으면 하면 한 10명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밥도 못 먹일 그런 형편에 그 집안에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애는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아이 하나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걔 공부시켜요. 왜 그래요? 걔가 출시하면 다른 애들 다 먹이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가 메시아 사상이 다 있다니까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몇십 년 가도 뭐 몇십 명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목사가. 3년 만에 5천 명 부흥시킨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또 어떤 사람 원할까요? 누구 돈 좀 많은 사람 와가지고 멋진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이런 사상이 무슨 사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메시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 그럼 메시아 안 기다립니까? 다 기다린다니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요, 더더욱 심했습니다. 왜? 얼마나 나라가 작았습니까?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앞에는요, 알렉산더 제국이 지배했죠. 그 외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죠. 그 페르시아 땅, 조그마한 그 땅을 세계 강대국들이 그렇게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금 내야 됩니다. 성전에 내는 것도 세금 내지만 이방 나라에 세금 내야 된다. 이중 세금이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기다렸어요. 언제 그리스도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 오실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주변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미 구약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오면서 성경 들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서 성경 들고 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요. 유다의 왕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리라.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별을 연구해요. 책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고대 학문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별빛을 놓쳐버려요. 도시의 화려함 때문인지 별빛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묻죠. 혹시 여기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느 놈이 내 대신 왕이 태어났냐. 헤롯은 자기 동생도 죽이는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동방박사들 보고 묻죠. 아, 언제냐고. 당신들이 그 동방박사,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이런 시대에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묻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대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딱 알아요. 유대인들 성경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데?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천사들이 동방박사 다른 데로 가라 하니까 나중에 이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에 다 죽여버리죠.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고 어디서 오는 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맞아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자, 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 죽인 죄인들이래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틀어막게 됩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교체제, 유대 종교라는 어마어마한 체계를 유지해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인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더구나 보통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니까 사도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사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들의 자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 얼마나 사도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크게 놓아야 사도를 없애하려고 회의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모였죠.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에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이놈들 잡아 죽이자 라고 회의를 하는데 가말리엘이 사람들의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이 사람, 이 가말리엘이에요. 자, 밖에 사도 장관 나가게 하고 이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때 가말리엘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누가 나타나세요? 드다가 스스로 선전했다. 뭘 선전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따라가세요? 400명. 작은 숫자 아니에요? 400명이 드다가 그리스도라고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로마가 가만히 안 두죠, 그런 놈들. 드다 죽여버리니까 40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그리스도 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드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럼 호적할 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호적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호적할 그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려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자, 벌써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드다와 유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윗 왕국처럼 회복하자라는 그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이 사람들은 뭘로 봐요?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구 따라간 거죠.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 하나님께서 또 가말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도들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사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를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뭘 전했어요?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뭡니까? 아니,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라면 이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나왔다면 결국 무너질 거다. 저는 뭐 베드로 저런 놈들 죽으면 그 사상과 소행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사내들인 공에서 가말리엘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러면 사도들을 불려들어. 뭐 해요? 채찍질은 왜 해요? 그냥 내버리면 되는데. 채찍질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내들 공회에서 이 소행과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행과 사상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대제사장의 권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공문은 그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의 공문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근한과 전혀 못지않았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누구 공문 가지고 가요? 빌라도 총독이나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공문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 제사장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면 다메섹 왕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 지금 로마 교황청의 대사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 자체가 대사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로마 교황청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면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왕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제수를 내어줄 정도의 권세와 권위가 있었던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도들의 소행과 사상을 없애하려고 했을까요? 진작시켜주려고 했을까요? 없애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없애하려고 했는데 그 소행과 사상이 없어지기는커녕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더 분명한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이남한 목사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 일하는데 이게 안 놀래는 여러분들,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 사도들은 그 십자에 못 박혀 예수가 죽어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사단의 공회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 통해서 일단 내버려 두라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드다 같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그리스도로 마구마구 일어났단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결과들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긴 결과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 속에 죄와 악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며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 용서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지금은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상영위를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 가구 상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 사역을 완성시켰는지 설명하려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내 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의 머릿속에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대패를 들고는 옆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프랑스풍의 탁자 표면을 대패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구 상인이 소리를 치며 친구를 나무랍니다. 안 돼! 자네는 이게 완성된 건 줄 모르나? 그렇게 대패질 하다가는 완전히 망쳐버린단 말이야. 친구가 웃으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단지 자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야. 그리스도께서 자네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셨으니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거지. 그런데 자네는 자꾸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하면 오히려 망쳐놓을 뿐이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자네를 위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자네는 자유로워질 글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내용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티파니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0: 여성은 14살 때까지 부모님을 모두 자살로 여의었습니다. 이 크나큰 충격을 이해하려 힘겹게 애쓰면서도 그녀는 종종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충동이 들었고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해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과 삶은 주 안에서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티파니, 드디어 왔구나.
2: 안녕 리사. 내 평생 처음으로 가장 긴 1500마일 비행기 여행이었어. 텍사스는 미시건에서 정말 멀구나.
1: 아기가 아직 안 나와서 다행이다.
2: 아직 2개월 더 남았어.
1: 정말 힘들겠다.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해야 하다니.
2: 혼자인 게 차라리 더 나아. 누군가가 날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보다는. 토니가 텍사스에 사는 내 친척들 집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너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1: 다행이네.
2: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한 번은 내 목을 졸라서 죽게 하려고 했고 계단에서 밀어버리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사를 했는데 날 찾아냈어. 다행히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갔지. 다신 그 사람 안 보길 바래. 여기서 지내게 해줘서 고마워, 리사.
1: 내 남편이 직장일로 자주 출장을 다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다 뗄 시간도 많을 거야.
2: 좋다.
1: 널 위해 좋은 산부인과 선생님을 알아볼게.
0: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은 당시 18살이었고 그녀의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오늘 이야기는 그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그녀 자신의 또 다른 특별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티파니 앰버스 홀루백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친구 리사와 함께 지내며 매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미시건의 농가였죠. 어느 날 친구가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외출한 동안 친구의 친정 부모님이 오하이오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은 저에게 무뚝뚝한 질문을 하셨죠.
0: 티파니, 예수님이 자매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2: 아니요, 잘 몰라요.
0: 여기 앉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줄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상담실 선생님이 절 교회에 데리고 가시곤 했었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0: 우리 리사가 그러던데 티파니 양이 양친을 여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일이 없어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티파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과거에 자매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매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티파니 양을 정복할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매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매는 언제 어디서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티파니, 자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어요?
3: 그날 저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죠.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리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임신 7개월 반이 됐을 때 정기 검진을 위해 의사를 찾아갔다가 진료실을 나온 직후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제 아들이 태어났죠.
4: 아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티파니 씨. 아기의 결장과 소장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적절히 다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2: 아기가 무사할까요?
4: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구급 헬리콥터로 아기를 엔아보로 보내야 합니다. 그 대학에는 신생아 병동이 있어서 영아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3: 제 아기는 긴급 공수용 항공기를 타고 1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에 보내졌고 몇 시간 뒤 수술을 했죠. 제 친구 리사가 그곳까지 저를 태워다 줬습니다.
2: 아기가 일제 수술에서 살아났어. 하지만 더 많은 수술이 남아있대.
5: 아, 가엾어라.
2: 과영양공급요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치료를 받게 할 거래.
5: 그게 뭐야?
2: 음식에 대사 처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맥주사를 통한 영양공급이래. 수술을 받아야 이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대.
5: 아, 네가 여기 온 게 정말 다행이다.
2: 그러게. 나 아들 이름을 크레이그 네이던으로 지었어.
5: 좋은 이름이다, 티파니.
2: 크레이그는 거칠다는 뜻을 갖고 있어. 우리 아기는 앞으로 거친 길을 가게 될 거야. 네이던은 주님의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결국 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감염이 되어 혈청 간염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린 제 아기와 함께 한 병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전염 위험성 때문에 격리 치료 중이었죠. 적어도 병원에서 저는 영양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6: 저는 이 병원의 원목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2: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격리 치료 중인데요.
6: 괜찮습니다. 성경 갖고 계세요?
2: 예.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신 분들이 저에게 한 권 주셨어요. 늘 갖고 다녀요.
6: 구원을 받으셨나요?
2: 네,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요.
6: 아, 정말 잘하셨어요. 꼭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이요.
2: 그럴게요.
6: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꼭 배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요. 또한 시편과 잠언도 읽어보세요.
2: 감사합니다.
6: 중요하다고 보이는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자매님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하도록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2: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복음서와 시편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저와 제 아들을 위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그 후 또 다른 가정에 들어가 입주 보모로 지냈는데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저는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했죠. 그동안 크레이그는 5번의 수술을 받았답니다.
4: 저희가 아드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한 번 더 정맥요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겨우 일주일 혹은 열흘만 지낼 수가 있어요. 그 후엔 크레이그를 댁으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3: 정맥요법은 6주 동안 지속됐지만 아들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이는 겨우 생후 9개월이었죠. 병원에서는 아기가 하루나 혹은 이틀만 살 거라고 했지만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고된 시련을 겪는 내내 여러 크리스천들이 찾아와 크레이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며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기가 죽었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 마약 딜러인 한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7: 티파니,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딜러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
2: 그럼 전 무슨 일을 해야 하죠?
7: 넌 내 사업을 도와주면 돼. 내가 너희 아파트 단지로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에게 물건을 팔면 돼. 내가 네 물건값이랑 일체 비용을 대줄게. 너는 돈을 수금해서 나에게 주고.
2: 한번 해볼게요.
7: 하지만 권총은 꼭 갖고 다녀야 돼. 내가 총 다루는 법을 가르쳐줄게.
3: 저는 제 자신이 금전적인 원조를 받는 내연녀이자 제 집에 마약을 보관하는 마약 딜러가 되어버린 사실을 혐오했습니다. 제 삶은 서서히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밀어 떨어뜨리기를 바랬죠.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왜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마음속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제가 그분의 손안으로 그분의 법칙 속으로 뛰어내리고 제 모든 삶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죽고 그분 안에서 살기 전까진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해 겨울 스키를 타는 동안 난생 처음으로 산악지대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됐답니다.
7: 스키여행은 어땠어?
2: 아주 좋았어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죠.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얘기한 거 기억해요? 이번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마약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7: 잘했어. 당신 그동안 마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왔어.
2: 당신이 이 말 이해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서 떠나야 돼요. 우리 관계는 잘못됐어요. 당신 딸이 내 전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우리가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옛날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나한테 상처를 주신 것처럼.
7: 그 말 농담이지?
2: 아니요. 난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야만 하고요.
7: 그럼 어디서 살 거야?
2: 우리 고모님 댁에서요. 나 이미 고모님에게 전화했고 할머니 댁 근처에서 고모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내가 자립해서 떠날 때까지 당신이 날 좀 도와줘요.
7: 당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3: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다른 친척들 가까이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주일에 교회에 갔죠. 예배가 시작된 후 뒷자리로 몰래 들어가서 폐회 기도를 드리는 중간에 빠져나왔답니다. 아무도 제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요. 제가 그들 사이에 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매주 저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8: 요한일서 1장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3: 저는 매주 구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주일에 목사님들,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제 간증을 나누었죠. 지나온 시간부터 바로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8: 주님께서 티파니 자매님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3: 저도 예전에 그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8: 자매님은 단지 잃어버린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뒤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3: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정말 좋아요. 단지 제 삶이 올바른 질서를 잡게 되면 그때 다시 목사님을 뵙고 그 후에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8: 아닙니다. 자매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자매의 삶을 드리기 전에는 이 방을 떠나실 수 없어요.
3: 하지만 제 삶은 엉망진창인데요.
8: 정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자매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매님을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어지러움을 깨끗이 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3: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받아주실까요?
8: 물론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3: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8: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자매님이 주님께 자매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기도를 하세요.
3: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 남은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의 온갖 어지러움을 그 즉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직장으로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시설에서 근무를 했죠. 또한 믿음 안에서 저를 멘토링해주는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과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지니 권사님을 가장 의지했죠.
9: 교정 성교는 어땠어요?
3: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들이 철창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정말 좋아요.
9: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네요, 티파니.
3: 내 혀는 필기의 붓과 같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남들에게 제가 구원받은 방식을 전하는 것뿐이죠. 저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보여줘요.
9: 티파니, 자매가 10대 시절에 겪었던 일은 정말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잃었던 일도 힘들었을 겁니다.
3: 네, 그 일은 부모님을 잃었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 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죠. 저의 이해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요.
9: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죠. 그 때문에 새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친교를 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잖아요.
3: 우리 부모님도 주님을 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9: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매를 선택하셨죠.
2: 절 친구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
9: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나를 돌봐주고 싶다고 휴스턴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오라고 하거든요.
2: 정말 착한 아드님이군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권사님. 지니 권사님은 아드님 댁으로 옮기셨고 저도 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좋은 교회를 발견해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죠. 우리는 계속해서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아들 제임스도 함께였죠. 그들은 저를 그들의 교회 활동에 초대했는데 그중 하나는 매 다섯 번째 주일마다 열리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 함께 자주 저녁 식사를 했죠.
7: 자매가 우리 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노인분들과 함께요. 우리 교회 노인 성도님들은 정말 특별하죠.
2: 찬송가를 부르는 건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권사님 아드님의 기타 연주도요.
7: 자매는 요양원 사역팀에 있죠?
2: 네. 저희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던 후부터요.
7: 우리와 함께 여기 캐티에 있는 요양원에서 사역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2: 좋아요. 전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 모임 안에서도 매 다섯 번째 주일마다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됐죠.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남편을 예비하셨을까 궁금해졌죠. 그 후 어느 발렌타인데이에 저는 지니 권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도 함께 왔는데 그는 저를 위한 장미 꽃다발을 준비했죠. 그가 저에게 청혼했을 때 저는 즉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에 결혼을 했죠. 난 여전히 당신 어머님이 그리워요, 제임스.
7: 어머니는 지금 주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뵐 거예요.
2: 어머님은 나에겐 친엄마와 같은 분이셨어요. 예전에 비빌에 있던 교정사역을 마치면 어머님 댁에 들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7: 여기서 그 교정사역을 다시 시작할 승인을 받았어요?
2: 네.
7: 당신은 부동산 일을 하니까 더 자유롭게 그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2: 주님께서는 내가 집을 하나도 못 판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죠. 대신 사람들을 만나 천국에서 그들의 집을 얻는 법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죠.
7: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 남편은 결혼할 당시 세 명의 자녀들과 세 명의 손자들을 데리고 왔고 지금 우리는 다섯 명의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정시설과 요양원 사역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죠. 저는 현재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성경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탄자니아의 침팬지, 브라질의 울리 스파이드 원숭이 등을 통해서 동물들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원숭이 의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의 4분의 1 이상이 식물로부터 얻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약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지역의 민간요법 세계에 가서 어느 식물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가장 좋은 접근법은 아니며 일부 사회에서는 식물들이 단지 한 질병처럼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동물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배우는 중이며 원숭이들이 의학자들을 여러 가지 잠재적인 새로운 약물들로 안내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사는 침팬지들이 한 나무의 잎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목격됐는데 이 나뭇잎과 침팬지의 변두를 연구해보니 잎사귀들이 전혀 소화되지 않지만 침팬지의 소화기계가 잎사귀의 표면으로부터 화학물질을 얻어 장내 기생충들을 죽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희귀종인 울리 스파이더 원숭이 암컷은 새끼를 낳은 후 6개월 동안 배란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 암컷은 새끼를 기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 후 약 6개월 후에 이 암컷은 평상시 사는 곳 밖으로 나가 한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실컷 먹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열매들이 한 화학물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암컷으로 하여금 배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을 생산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 동물들이 정말 타고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병들었을 때 이들을 적절한 약이 되는 식물들로 이끌었겠는가?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욱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신학박사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교회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전해듣는 귀한 말씀과 찬양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들판 위의 목자들, 구원자가 여기 계십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은 벌써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어서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요? 그냥 이대로 천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모두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잠이 번쩍 깼습니다. 밝고 환한 빛이 사방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눈이 부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목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목자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6: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면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증표이니라.
5: 너무 놀란 목자들은 귀를 기울여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구원자. 목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동네로 내려와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보았을 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도바울이 하셨어요 컨트리 음악에 전설적인 가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계속 음악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앨범은 제목이 무덤은 필요 없다 이런 제목이었대요 그분의 전세 생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녹음을 했는데 이분이 그 클로드 엘리가 쓴 찬송가를 자기 자신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타이틀곡을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마지막 생각을 엿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가수의 특유의 중저음이 건강 때문에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간증을 노래를 통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 가수의 소망은 단순히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자기 자신도 자기의 육신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증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두지 못했던 것처럼 언젠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새로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이유죠. 육체적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될까요? 부활의 신 예수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의 가치는 그것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결정합니다. 외모가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게 꽃이 담기게 되면 꽃바구니가 됩니다. 그게 보석이 담기게 되면 보석함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오물이 담기게 되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겨진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형이 얼마나 잘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자는 어떤 상황이 있는 케이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빛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조의장애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홍덕 목사님이 이끄시는 선교단체이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그분이 쓰신 책들은 보았습니다만은 이건 2001년도에 펴낸 책의 한 권이 있습니다. 애덤 킹 희망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애덤 킴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이 오인호인데요. 태어날 때 무릎 아래에 뼈가 성장하지 않는 특이한 질병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발바닥은 뒤집혀 있고 발가락은 엉켜붙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만은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이 불구의 아이를 버려두고 생모 되시는 분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육체가 깨어진 아픔도 힘들었겠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아마 지워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를 미국에 살고 있던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덤 킹이 된 것입니다. 이 킹 씨 부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분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9명이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이 신실한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킹 씨 부부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두 다리를 잘 수술을 하고 거기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철각으로 만든 의족을 붙여주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애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을 보게 되면 애덤 킹은 분명히 깨어진 질그릇입니다. 두 다리는 잘려버렸고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와 같은 상태 있는 사람인데 더구나 잃어버린 이름, 자기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린 그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얼굴은 항상 밝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를 시켰는데요.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숨긴 적이 없대요. 오히려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애덤 킹이 2001년도에 이희호 여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나가서 잠실구장에서 수만 명의 관중들 앞에서 시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가 공을 던진 후에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희망을 던진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 선포이고 고백입니까? 다리는 잘려지고 몸은 비틀어졌지만 누가 봐도 깨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이나 깨어진 몸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게 되면 누구나 보석같이 빛난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생의 최대 가치요 최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면 어떤 열매들이 어떤 능력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을 때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고 있고 이사야 6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에

0: 에도 기록이 나오고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상징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저급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Lowly origin. 우리는 저급한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부터 만드셨어요. 근데 흙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때부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인간 자체는 저급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잘 깨어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상하게 되는 것이 질그릇의 본성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깨어지게 되고 작은 신을 해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인생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한숨의 공기로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A drop of water, a breath of air can kill him. 물방울 한 개를 가지고도 한숨의 공기를 가지고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인생의 실존이 연약한 것입니까? 실제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다 마비가 되고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자체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질그릇 인생은 약한 존재예요. 저급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상 앞절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앞에서 언급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는 그냥 보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보배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 변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원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원천이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학에는 단순한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가치도 없고 존귀함도 없던 질그릇이었는데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을 나의 마음가운데에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화려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을 꾸미고 닦고 해봐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리 닦고 닦으셔도 질그릇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감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인생이 되어지고 누구도 감히 엿볼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이 돼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담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능력이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극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power to overcome,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것도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게 될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이 말의 뜻이 헬라말 뜰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의 의미가 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짓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가 터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사방으로부터 눌림을 당해도 NIV 성경은 pressed on every side, 사방에서 강력하게 나를 짓눌러도 not crushed, 터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분명히 포도는 짓누르면 터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왜 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누구도 감히 터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눌러도, 어떠한 권세가 눌러도 결코 눌려질 수 없는, 이걸 영어로 invincible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invincible,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눌러지지 아니하는 존재, 이와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게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perplexed라고 번역했습니다. 당혹해야 한다, 난처해야 한다, 혹은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 말의 원문이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던 언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여서 움직일 틈도 없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를 오늘 성경은 답답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뭐 아시겠지만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 전쟁을 하던 중에 포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양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어요. 그때 항우는 깨닫습니다. 초나라가 정복을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절망했다고 해서 나온 고사가 사면초가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There's no way out. 사방이 다 막혔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 있는 상황. 직장이 날아갔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신분마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할 때 There's no way out. 중병의 진단을 받고 자기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가정마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There's no way out.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속에 분명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포위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Not in despair. 아무리 모든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포위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는 무덤마저도 깨뜨리고 나오신 분인데 어떤 어두움이 그 예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에게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Persecuted by man.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not abandon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버림받고 내침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버림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것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이 권투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We are knocked down but not out. 이 knocked down 당한다는 것은 이 펀치를 맞고 땅에 쓰러지는 것을 다운한다 그러죠. 이 권투 용어입니다. 낙다운을 당하는 것은 아직도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낙아웃 되게 되면, KO 되게 되면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홍서환 선수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1974년도에 남아공에 가서 벤트급 세계 챔피언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적지에서 이 도전자가 된다는 것은 웬만해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경기 중에 네 번이나 다운당했어요. 네 번. 한 번만 다운당해도 일반적으로 게임이 지는데요. 네 번 다운당했어요. 다섯 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KO시키고 챔피언십을 먹게 되었죠.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펀치를 맞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 펀치를 맞고 다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knocked out, 케어패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우리도 다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상황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흔히 그런 말하죠. 동서남북어리를 둘러봐도 길이 없다. 물론 사방에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뚫린 길이 있어요. 위쪽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서남북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권능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축복의 아침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1950년대 초에 테네시 멤피스에 살고 있던 분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충성도 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분했습니다. 따져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터를 찾아보려고 수개를 돌아다녔지만 어느 한 곳도 직장을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77대로 지킨 이 캐먼스 윌슨 씨가 자기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어차피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생활 더 계속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참 신앙이 좋았던 분 같습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바깥에서만 길을 찾지 말고 당신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Look inside of you.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아내예요. 또 누구 같아요? 이 말에 힘을 얻은 캐먼스 윌슨이 돌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분한 마음, 상한 마음,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우선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이 집을 짓고 수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부터 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짓기가 무섭게 팔렸어요. 그 돈으로 또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집을 건축해 파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한 번은 여행을 하던 중에 호텔에 들어갔는데 가격은 비싼데 불편한 호텔을 보면서 아니 좀 편리하고 가격도 싸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 수가 없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 곳곳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 중에 하나가 됐죠. 그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데스크를 열어보게 되면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막혔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형통하게 만들어주셔서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 막혔기 때문에 울고 불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능력으로 임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고 답답한 심령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담게 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참된 생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덜 쉽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이건 자명하잖아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그랬더니 자기 육체에서 생명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라말에서 죽음은 thanato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death, 죽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은 necrosis라는 단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원문에 맞도록 이렇게 풀어 설명하자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영어 성경에서는 dying이라고 번역해요. dying, 죽어가고 있다. death stat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 뜻을 잘 살려서 continue to share in the death of Jesus. 예수님의 죽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한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매일매일 죽는 삶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는 삶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죽였더니 그때 나타날 현상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참 역설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선행될 때에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생명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11절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죽이게 되면 나의 옛 욕심을 다 죽이고 나의 증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대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육체 안에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차원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12절에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고생을 당했어요. 채찍도 맞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나.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열매를 창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평안하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생명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기를 원한다면 죽어봐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사이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덜 죽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죽게 되면 내가 죽는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십자가 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주장만 하고 아내는 아내의 주장만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하면 남는 게 뭘까요?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 중에 신랑 친구가 나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결혼한 지 10개월 되었다고 소개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도 10개월 먼저 결혼했으니까 선배랍시고 이런 충고를 자기 친구에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은 최상의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뭐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제가 속으로 아니 결혼 10개월 만에 이토록 깊은 진리를 통달하다니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너무나 수렁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죽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참보배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질 능력이 믿음의 능력. 질그릇 인생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참 귀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 삶의 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나의 오피니언에 불과합니다. 의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읽었던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은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체험한 믿음을 통해서 말한다면, 그것도 고난을 통과한 진짜 믿음을 통하여 말하게 된다면 그 말이 남기는 열매는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이건 굉장한 그찬 삶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이죠. 1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시편 11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얼마나 많이 속아보았으면, 얼마나 많이 당하고 버림받아 보았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저자는 분명히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당해보았던 사람, 속아보았던 사람,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I believ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이걸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영접함으로써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fully trust 하는 믿음. I believe in God.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whole heart를 다 바쳐서, 전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수여하게 되면 아무리 환난이 불어오고 고난의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도 그 믿음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할 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시편 저자가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위대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겼던 상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여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예배를 말합니다. 찬양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의 서원을 갚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본인이 마땅해야 될 사명을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고난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고난을 넘어서서 나에게 부여된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이루어나가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I believed, therefore I spoke.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하노라. 내 믿음의 실체가 분명할 때에, 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할 때에 그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능력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면 세상에 누구도 감히 꺾어낼 수 없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 되고 우리 삶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울지 말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상처를 말하지 말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설교가 끝나면 나눌 찬양이 송명희 자매가 쓴 찬송시인데요. 아시는 대로 송명희 자매는 태어날 때 의사가 소뇌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뇌성마비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누워서 지냈대요. 어머니가 업어주시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으로 말미암아서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되어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한마디로 몸도 상하고 마음과 영혼이 다 황폐하게 되어진 그런 자매가 송명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16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주님 만나게 되면서 심령의 근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거는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을 보게 되고 남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던 노래,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나 나에게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자매가 온몸 비뚤어지고 자기 스스로 몸도 가누지 못한 그 깨어진 지그릇 같은 자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대.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자기에게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자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게 되면 우리도 노래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자체는 깨어진 지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들을 가는 곳곳마다 나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현재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철이나 카페 등 어디를 가나 스마트폰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서 BBN 크리스찬 라디오 앱을 검색하시면 해당 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0: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근데 성경의 한 절반 이상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양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서술책 것 같으시죠? 이야기체, 이야기체.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God loves story. 하나님은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도 성경 읽으면 이야기체 너무 좋아해요. 딴 거 없어요. 야곱이 뭐 천사와 씨름하는 거 다 이야기체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고치는 거 참 어서 오세요. 이야기체 본문들이거든요. 이야기체가 반이 넘어요. 예. 이런 식으로 딱 처음에 들어가면 아 이게 어떤 건가를 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0주.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문맥을 쭉 살펴보는 거죠. 본문이 있으면 여기 성경 전체에서 아 이거 신약이구나. 그다음에 아 이거는 어떤 마태복음이구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전후 문맥. 그다음에 뭐 마태복 본문 이런 식으로 쭉 훑어 들어가는 것이 문맥을 살펴가는 거예요. 아, 구조를 살피는데요.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성경을 문단 나누기를 해보세요. 근데 문단 나누기 옛날엔 제가 다 시켰어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딱 그냥 까딱까딱 써놓고 문단 나누라 그랬거든요. 나누기도 어렵겠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여러분 성경 책 읽다 보면 문단 나눠져 있죠. 아유 누가 이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기 쓰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네, 제목도 달아놨죠 어떤 책은. 그냥 그거 따라가세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를 다 나누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시간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그냥 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능하면 그거 다 문단 나눠서 대신에 그 제목만 써보세요 이렇게 제목만. 제목만 써보면 뭔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ABC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상한 골수를 쪼개고 서술식으로 쭉쭉쭉 나와요. 목사님 설교할 때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나듯이. 또 어떤 경우는요 평행이 나와 있어요. 죄인의 삶은 형통하지만 죄인의 삶은 형통하면 안 되지. 죄인의 삶은 망하지만 의인의 삶은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둘을 갖다 평행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패러렐로 나타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요 양괄식이에요. 양괄식. 그래서 앞에 하나 맞추고 되게 중요하겠죠. 뒤에다 하나 또 맞췄어.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로마서 5장과 8장이 있는데 이거 하나를 읽거든요.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8장 끝에 가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5장과 8장을 같이 읽는 건 뭐냐면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고 여기도 사랑이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여기를 A라고 얘기하고 사랑인데 조금 다른 사랑이잖아요. A- 얘기해서 인클루지오. 그래서 한 문단이 되고 아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5장과 8장이 막아져 있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교차 병행 구절은 요 가운데다가 핵심을 갖다 놨어요. 핵심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문단을 나눠놓고요. 이렇게 문단을 쭉 세워놓으세요. 제목을 세워놓고 쭉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맞춰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를 세워봐도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 사는 분이 있어요. 배운 다음에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요. 발견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문단 나누기가 제일 싫었는데 성경 공부할 때도 문단을 나누라고 그러냐고 그냥 넘어가라고 이거 뭐 안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쉽게 갑시다. 쉽게. 예.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서가요. 예레미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거기 만나면 레위기만큼 어려워요. 레위기는 다들 넘어가니까 넘어가는데 레위기는 다들 넘어가는데 예레미야서는 또 다들 넘어간다고 얘기도 안 해. 사람들이. 아, 다 읽나 보다. 나만 어려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욥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욥기도 앞에만 여기만 재밌죠. 이 가운데 가면 한정없이 어려운 게 욥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데 예레미야를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구조를 만들었죠. 타이틀 다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속에 해서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딴 사람들은 쭉 내려놨지만 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ABC C-B-A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는 거거든요. 마지막 예언자로 부른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거예요. 에필로그, 프롤로그. 말도 재밌지 않아요? 막 여러분들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요. 유다를 향한 심판이 나와.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근데 여기 40절 51절에 가면 이방민족도 망할 것이다. 그래서 B와 B 다시 일어났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0: 망할 것이다. 심판. 심판.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면 안 돼요. 제가 뭐 막 이렇게 삐다시 만든 거 아니어다. 그렇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중간에 오면 예레미야의 삶이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뒤에 가도 예레미야의 삶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뭐 땅을 허리띠를 맺고, 배를 갖다가 항아리를 쪼갰고,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삶이 나와요. 제가 한가운데 빼놨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귀로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망하는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돌렸잖아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이 한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구조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거예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중간에 스쳐 넘어가겠죠. 그냥 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다 보면 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 심판을 얘기할 때는요,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살릴 것이다. 조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너희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한가운데 X라고 하는 거죠. 그 한가운데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렇게 주관하시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는데요. 애가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그 초상집에 가서 부르는 게 애가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애가를 부르는 초상집 그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저를 43세에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늦둥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저는 좀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가 49에 저를 낳으셨고 어머니가 43세에 낳으셨는데 저는 옛날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쪽지고 학교 오셨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커트하고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만 쪽지고 와서 저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큰 누님이 학교 오는 걸 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멋도 부리시고 그랬는데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저를 늦게 낳았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 그랬네. 우리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초상이 많이 나잖아요. 초상집에 나면 우리 어머니 너무 서럽게 우세요. 내가 조금만 따라가면. 그럼 계속 우셔야 되잖아요. 딱 나오면서 너 밥 먹었니? 아주 거기서 아주 그렇게 잘 우시는데 딱 나오면서는 아주 그냥 그러세요. 이제 그게 다 우리 어머님은 그러는 게 다 그렇게 하세요. 이때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애가꾼들을 돈 주고 샀어요. 애가꾼들이 많이 부르고 전문적인 애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최고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들어서 망했는데 그 망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애가를 부른 겁니다.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내가 사는 예루살렘은 죽었구나, 끝이구나. 뭐 거기 보면 1장과 4장 보면 엄청나요. 근데 가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딱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요. 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저 복음성가도 있죠. 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 여기는 쑥 같다 그랬어요. 여기는 정말 그냥 그 쓸개 같은 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한가운데다가 소망의 메시지를 뒀어요. 우리 가운데 이건 구조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읽어서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조분석을 가능하시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혹시 힘든 분들 가운데 코스타 오셨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눌렀고요. 본문 탐구예요. 본문 탐구는요,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가세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마세요. 쉬운 것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 읽다 보면 이건 뭘까? 그런 거 있으시죠? 이거 무슨 내용일까? 그런 거 있어요? 없으세요? 성경 안 읽으시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큐티 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그냥 넘어갈 뿐이지 우리가. 넘어갈 뿐이지 궁금한 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표시하고 특별히 반복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과 유사하는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 핵심 메시지는 반복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반복하면 되게 지루해 하잖아요. 또 그 소리 하냐고. 옛날 사람들은 책을 못 읽잖아요. 다 구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줘야 돼요. 계속 중요한 것들은 반복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반복된 거 찾으면 이거 핵심 메시지구나. 대조된 건 뭐냐면 렉처할 때 하얀과 검은 걸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하얀 것만 얘기하면 하얀 건지 모른단 말이죠. 네, 근데 까만 거 갖다 놓으면 하얀 거 금방 드러나요. 키가 작잖아요. 근데 저랑 비슷한 우리 작은 애는 저랑 비슷해요. 제 DNA를 닮아서 걔랑 서 있으면 제가 작은 거 몰라요. 근데 우리 큰 애는 좀 커요. 근데 우리 큰 애 말고 우리 교회 큰 사람들이 요새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옆에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꼭 저한테 아 목사님 이렇게 키가 작냐고. 근데 자그마한 사람끼리 있으면 절대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 대조되는 게 있어요. 대조되면서 정말 메시지가 올라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유사한 건 뭐냐. 왜 유사한 말씀을 하냐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반복 대조 유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네. 이런 거 만들라 그랬어요 제가 만든 건데요. 저기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복사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 개역개정도 복사하고 영어 성경도 복사하고 헬라어도 복사해가지고요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다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 표시하고 또 뭐 내가 세모도 표시하고 여기 막 표시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질문들 여기다 막 해요. 네. 먹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먹지 세대 있습니까? 네, 먹지 만들었어요, 자매? 예.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는데, 저 땐 먹지를 안 만들었는데, 갑자기 먹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외하는 친구가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다 써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 단어를 그냥 먹지처럼 써서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영어 단어 쓰는 게 아니라 먹지를 만들더라고. 영어 단어 아니라. 예,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계속 표시하고 다녀요. 그런 거에서 발견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추천이에요. 하시거나 마시거나.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더 자세하게 썼는데 내일부터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이 큐티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이렇게 뽑아서 개역개정 표준세번역 영어성경까지 보고 거기다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반복되는 거 표시해보시고 궁금한 거 표시해보시고 성경 많이 읽게 돼요. 여러 번 읽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보는 거죠. 로마서 8장이거든요. 금방 찾아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금방 찾을 걸 갖고 왔어요,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얼른 보셔도. 육신이 반복되잖아요. 예. 네. 또 좀 반복되는 거 있어요, 그래도? 영도 반복되잖아요. 또. 생각.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러고 나니까 육신, 영, 생각이 반응돼. 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이건 육과 영의 대조죠, 지금 여기서. 반복도 되고 대조도 된다. 금방 발견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심플해요. 대부분 더. 심플해가지고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어요.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되는 것은 육신이 이만큼 나와요, 지금 여기서. 영도 이만큼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나오죠, 지금. 예, 네, 그 다음에 생각도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것은요 이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육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는 본문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이구나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표시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조도 많이 나오죠. 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정확히 대조되지 않아요 지금요. 그죠? 이렇게 한쪽에 A에도 놓고 이렇게 편을 가를 수 있으면 대조가 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런 것들. 이게 탐구해 가는 거고요.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유사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부연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막.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에 있으면 법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게 유사예요, 유사.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반복, 대조, 유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탐구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네. 지금 질문거리 있으면 생각하시다가 이따가 질문할 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쭉쭉 할게요. 이야기체 본문인데요. 이야기체 본문이 만나면 우리 많이 배웠던 국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 지금? 이게 이거대로 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누가예요. 누가 했는가? 성경의 등장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등장인물은요, 성경 속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책 본문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 또 누구냐면 화자예요. 너레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이야기 속에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한테도 얘기해주고 또 이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너레이터가 거기 들어갔어, 그죠? 너희 들어가서 구레밥 속에 있는 얘기를 알려주고 요나의 기도도 다 어떻게 보니까 그냥 들어간 것도 카메라도 갖고 들어가고 음성 녹음기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어요. 이 여자 남자 범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희들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왕이 그 신하의 안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군이 나갈 때는 어떤 설에 의하면 그 이혼증서 써놓고 나갔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더라도 당신들은 다른 남자한테 가라라고. 그래서 이것은 간음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애써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했더라. 누가 가르쳐줘요? 너레이터가 가르쳐주잖아요. 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을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요, 이른 양의 비유요, 이른 은전의 비유인 것이에요. 잘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야기치 본문할 때는 이런 분들. 라운드 캐릭터는 누구냐면요,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 변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변하죠. 다윗도 변하죠. 야곱도 변하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 변하지 않죠. 플랫 캐릭터. 그런 사람. 디벨로핑. 잘하는 사람들. 리딩 캐릭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봐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본문을 정하고 여기서 등장인물의 말들을 정리하고 특징을 살피고 해설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들이 이제 이야기책 본문에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관찰해요. 그래서 본문을 앞에 펼쳐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번 읽고 아까 말한 양식, 문맥, 구조, 구문을 살펴봅니다. 그때 본문을 살피는 과정에 생긴 질문을 옆에다가 꼬박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들을 선정합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고 요약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큐티 할 때도 세 번 읽으라 그러는데 한 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자세히 읽고 그 다음에 적용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읽고 제가 세 번 읽으라 그러거든요. 이 본문 성경 공부할 때는 한 열 번은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본문 갖고 열 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한 본문을 갖고 열 번을 읽어봤다. 근데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찬양하잖아, 그죠? 그럼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했길래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고 얘기했을까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까 그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곱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글도 없었잖아요,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해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본문을 가지고 열 번만 읽어보십시오. 지루하면 영어도 읽어봤다가 세번역도 읽어봤다가 열 번만. 너무 지루하면 표시하면서 읽잖아요. 여기다가 발견된 거예요. 열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보다 설교 더 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관찰을 쭉 여러 번 읽는 게 최고예요. 관찰에서는. 그리고 발견하는 거예요. 많이 발견하세요. 다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죠. 해석. 아까 다 말씀, 헤르메니오라고 하는 말인데, 허메네틱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우스하고 어떤 신이죠? 헤르메스 신입니다. 해석의 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예수님도요, 해석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그대로 믿으라고. 성경 여러분 그대로 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읽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여섯 명씩 아내를 데리고 있고 또 이쪽으로 오면 또 한 명, 어떻게 할 수가, 갈피를 못 잡잖아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할 때 이 디헤르메뉴센이라는 말이 있는데 디가 뭐냐면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헤집고 다니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신, 예수님도 해석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우리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래서 해야 돼요. 첫째는 타임 갭이 있어요. 성경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청동기 시대에 성경이 쓰였는데, 청동기 시대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파피루스를 상상할 수 있어요? 양피지로 된 성경을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린 이걸 갖고 지금 읽는 판인데. 아까 그 종이 성경 읽으라 그랬지만 저도 한때는 종이 성경 읽으라 그랬다가 요즘은 다 그냥 이거 읽도록 하고 있고, 저도 이거 읽고 있어요 요즘은요. 이게 좀 편하기도 하니까, 그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타인 갭이 너무 많아요. 이 갭을 이렇게 메꾸는 것이 해석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문화적인 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면 나오죠. 열두 처녀가 등불을 들고 결혼식 하잖아요. 아, 결혼식 왜 등불을 할까? 거긴 더웠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 찾아가려고 막 문 두드리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문 두드려서라도 대접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화의 옷을 성경은 분명히 입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와 시대와는 너무 다르죠.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 여러분 교회 잠잠한 분 있어요? 네.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자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예수님이 다닐 때도 여자분들만이 십자가 할 때 갔어요. 요한 정도가 지금 가 있었지 어디로 다 도망갔어요. 무덤에 가서도 다 갔어요. 그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고 냉큼 갔는데 마리아 혼자 남아서 한 번 더 들여다보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 근데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런 것도 전부 해석해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인 갭이 있어요.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한국 사이에 지형적인, 아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형적인 갭이 있어요. 팜트리. 전 한국에 있을 때 종려나무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도 종려나무 두 개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종려나무를 흔든다 그러는데 상상이 안 가죠, 종려나무가. 근데 여기는 흔들만 해요. 흔들만 해요. 예. 사실은 미국에서는 종려나무 그 종려줄 장식했다가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까지 잘 말려놨다가 태워가지고 뭐 합니까? 애쉬 웬지데이 때 그 재로 십자가 그려주는 것이 그 종려주일과 종려나무의 풍습입니다. 교회 사속에서 이런 것들.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동네 가면 나파에 가면 포도 많죠. 예. 그 다음에 이른비가 왔다 그랬어요. 이른비가 오는데 성경에서 이른비가 언제 와요? 우린 봄에 와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성경에 보면 언제 오냐면 가을에 오거든요. 그리고 봄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거기 오잖아요. 지금 건기거든요, 캘리포니아가.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되면 이른 비가 와야 되고, 4월달 5월달 되면 비가 오지 말았는데 비가 또 오네 그러거든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거기랑 기후가 똑같아요, 캘리포니아랑. 그러니까 밤에 춥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꼭 갖고 다녔잖아요. 추우니까. 그런 여러가지 지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지에 살았습니다, 산지. 양치고 살았어요. 양치고 살았죠. 우리나라는 양에 대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양은 목자들, 양은 30cm만 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따라하지 않으면 그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양이 몰살, 수백 마리가 그냥 몰살했다고. 그런 것들. 다 이게 어떤 지형적인 그런 부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갭은 너무 크죠. 예.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구약은 아람어가 조금 들어.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서에 아람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스포큰 랭귀지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헬라어로 다 쓰였고요. 우린 지금 영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갭들을 메꾸는 작업이 뭐냐면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1940년대, 20년대 서울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2002년도,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할 때 서울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 동네가 어땠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이 해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의 위치에 갖다가 적용하는 것, 이것을 해석의 절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의 세상이 있어요. 성경이 쓰일 때 세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세상이 있어요. 이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더 커야 돼요. 이게 모자라서 안 됐어요. 그냥 이만큼 커야 돼요. 그 이 큰 걸 갖다가 메꾸는 것이 뭐냐 하면 해석학적인 거리를 메꾸는 게 해석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실습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본문을 통해서 처음에 해석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본문을 만나시거든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어려운 본문을 만나시거든 전후 문맥을 찾아보십시오. 어제 그 전성민 교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번 주제 말씀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하긴 주제문도 안 읽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저도 안 읽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는데, 그 앞뒤를 보니까, 아, 내가 보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는 거구나. 성령을 부시면서 보낸, 그거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의 파송은 그걸로 파송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후 문맥을 따져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관주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석 사전을 보면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을 많이 보고 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다니는 것들은 어떤 분이 만들어 놓은 걸 카피 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거예요. 쭉 이런 것들이 해석의 이제 그 절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어렵죠? 예, 한번 해봅시다. 네, 해석은 나중에 할 거니까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해석을요. 내 생각을 막 넣지 마세요. 거기다가. 아, 그거 너무 많이 넣어요. 우리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넣는지 몰라요. 가르쳐드리고 한 다음에 해도 다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막 그냥. 그거보다는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 하나님 말씀이 나와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영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죠? 영적으로 하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럼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그냥 그 양 잡아서 제사 지내러 갔어요. 그런 식으로. 피만 나오면 예수님 보이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양의 피예요. 그냥 그거는. 예, 그것도 방주만 얘기하면 또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있어요. 노아의 방주와 그 모세가 간 방주 있죠. 이렇게 가드 상자 있죠. 히브리어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발견을 해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게 막 얘기하지. 영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영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생명이 나와요.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거기 생명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성령이 되었구나. 그 성령 아니에요, 거기는요. Living Soul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자 만들고도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존심 엄청 상한 거예요. 그걸 안 읽은 거야. 그 앞뒤를 안 읽은 거야. 사자 만들고도 생명이요? 동물 만들고 다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래가지고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번역을 잘못한 건데,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가 번역인데, 그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구나. 그건 없어요. 거기는요. 또 그런 것들 너무 팩추얼하게. 그 다음에, 좀, 성경을 좀 여러분들 좀 재밌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3D 시대인데, 흑백으로 읽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좀 각색하고 좀 이렇게 그 between the line을 만들어서 읽고 실제적으로 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에 되게 중요한 거는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해석할 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에 사랑과 덕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해석을 했는데 주석을 봤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청년부가 와야 될 것 같다. 그럼 얘기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예?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청년부 선생님, 교사나 전사님을 만나서 내가 성경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로 막 이단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까 PBS라 그랬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해석 속에 사랑의 정신이 빠져 있다면 이 성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불공평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전히 믿을 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시간을

오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여름철에 엘리야 부흥 캠페인 말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오늘 4주째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주님이 숨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다가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셔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이동 과정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성의 순환, 영성의 순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Circulation of Spirituality. 영성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로 가장 근접하게 말할 수 있다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또 신앙을 삶에서 살아내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 총망라된 그런 복합적인 개념, 컨셉, 그것을 영성이라고 할 것이며 또 요즘 근래에 영성이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이 기독교계에서 우리 신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꼭 꼬집어서 이것이 영성이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의 개념을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영성이 순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circulate, 순환되어야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순환되어야 되느냐? 영성은 어떻게 순환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과정, 또 그 변천, 트랜지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소우주입니다. 우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말이죠. 이 190만 마일. 우리 측량으로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그 속으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12만 킬로미터라면 지구를 세 바퀴를 돈답니다.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길이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우리 몸속에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한 바퀴 12만 마일 지구 세 바퀴를 도는데 무려 얼마나 걸리냐면 딱 20초 걸린답니다. 여러분 놀랐죠?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렸습니다. 12만 마일 피줄이 우리 몸속에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 피줄을 요리조리 피가 뚫고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것이 지구 세 바퀴 분량인데 한 바퀴를 도는데 20초 딱 걸립니다. 20초 안에 돌아야만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정상인의 피가 도는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랍니다. 만일 이 피가 도는데 20초가 넘으면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 콜레스테롤이 쌓였다든지 혈전이라고 그러죠. 혈전. 피덩이가 거기 많이 있어서 피가 흐르는데 뭐가 막혀 있어서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손이 저린다든지 발이 저린다든지 손이 차갑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또 심각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핏줄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혈액순환 잘 되고 20초 안에 이 12만 킬로미터를 지구 세 바퀴를 돌아서 딱 제자리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혈액이 이렇게 12만 마일을 돌아서 20초 만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영성도 이렇게 순환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 믿음생활 항상 순환적인 것인데 잘 돌아가야만 신앙생활이 영성이 잘 흘러서 돌아가야만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또 복 있는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성은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흐른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거나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썩죠. 좋은 물, 생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영성이 우리 배단위교회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도

늘 흘러야만이 이 막히지 않고 피가 가다가 막히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고혈압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막히지 않고 늘 순조롭게 신속하게 순환이 되어야만이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흐르고 내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은 항상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영성을 가질 때 이 신앙은 영성은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 흐름이 건강하고 좋은 생수와 같이 우리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생수로 흘러갈 때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나고 희망을 얻고 신앙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전에도 천국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22장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읽기만 해도 그냥 눈에 선하고 읽기만 해도 천국에 가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주일날 나와서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살로 생명수를 생명의 떡을 마심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 참 그립잖아요. 우리가 갈 고향은 뭐니 해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뭐 플로리다가 좋다. 그 다음에 뭐 테네시가 좋다. 세인트 루이스가 좋다. 그 다음에 또 저쪽 웨스트 서쪽에서는 뭡니까 그 옐로우스톤 그 공원이 좋다. 캐나다 쪽으로 워싱턴 쪽으로 밴쿠버가 좋다. 뭐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 집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계속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내가 구원받은 걸 찬양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괴로운 마음 이 세상 저희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또 밝은 희망에 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 죄 많은 이 세상 참 여러 가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염세주의자가 되지 아니하고 낙천주의 이렇게 옵티미스트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늘나라를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휘황찬란한 모습들 우리가 늘 그곳에서 영원히 영주하고 살아갈 그곳 그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앞번인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그 부분이 22장인데요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여주시는데 그 생명수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명수는 흐릅니다. 생명수는 그래서 생명수예요. 늘 맑고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건강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늘 그런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맑고 보십시오. 그냥 생수가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수정이 뭡니까? 크리스털이잖아요.
보좌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것은 진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그걸 먹으면 삽니다. 생명을 줘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마시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서 흘러나온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몸 찢어서 반석이 터져서 생명의 수를 생명을 주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영성은 이와 같이 흐르는 것이고 영성은 생명수와 같이 흐르는 성격이 있다. 그것을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렇고 모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그 많은 선지자, 그 많은 성경 많이 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쓴 많은 대선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모든 선지자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왜 그렇게 성경도 쓰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됐을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영성이 차고 넘칩니다. 영성이 충만해요. 그 영성도 저처럼 부족한 영성이 아닙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았어요. 깨끗해도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깨끗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반짝 아주 그냥 투명하게 싹 보이지만 그 안에 정화된 purify, 영어로 말하면 clean and purify 영성.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영성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지금 다들 목말란 지금 이 시대가 참 정말 우상으로 타락, 쾌락과 정욕의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영성을 추구합니다. 다 현대인들이 물질 우상에 빠져 있고 또 쾌락이라는 정욕이라는 인생을 인조이하고서 그걸 살려는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것은 뭘 반증하고 있냐면 우리는 진정한 영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많지만 외치는 자가 많지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이 땅에 많은 외치는 자가 많지만 생명을 주는 외침, 생명을 주는 외침, 광야에 그 세례요한과 같은 외침, 그 한마디가 내 심령을 흔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영성의 외침, 그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엘리야 부흥 캠페인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현대인들,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포스트 모던 현대 사상 가운데서 다들 진정한 영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가 나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템플 스테이라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바른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진정한 영성은 바로 엘리야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온 깨끗하고 clean and purify 청정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 나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는 영성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엘리야 부흥 캠페인 가운데 엘리야의 그 청정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듣고 또 우리 성찬에 임하고 엘리야 부흥 캠페인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우상이 가득 찬 아합 시대 때, 북왕국왕 아합 왕의 시대 때 가장 우상 숭배가 막 온 나라를 뒤덮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일어나서 청정 영성, 깨끗하고 정화된 영성, 그 강력한 영성, 그 영성으로 우뚝 일어났을 때 혼자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붙잡아주는 그런 지탱해주는 디딤돌을 역할해주고 버팀목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야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엘리야 엘리야,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야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말하지만 그래서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지난주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청정 영성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구약 신구약에서 또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구약의 선지자 대표로 엘리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성의 순환, 영성 순환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성 순환의 유익을 먼저 살펴보고 엘리야가 가졌던 영성 순환의 그 구조, 영성은 어떻게, 엘리야의 영성은 어떻게 순환됐는가, 그 구조 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성 순환의 유익입니다. 왜 영성은, 우리 영성은 순환되어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도 이유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영성 순환의 유익은, 따라서 하십시다. 새로워진다. 우리 영성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성이 순환되면, 서큘레이션 하면 그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성 순환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물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이, 지구에서는 물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건강한 것입니다. 지금 나사라든지 미국의 과학자들이 신경 쓰고 그런 것은 이게 자꾸 지구가 오염되고 온난화되면서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 다른 그런 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별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있는 그 별을 지금 나사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록이 우거지고요. 또 가을에는 우리 아팔라치안 산 가까이 있는데 단풍이 들고요. 봄에는 꽃이 피고요. 이 지구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큘레이션 하고 있어요. 바다로, 강으로, 그 다음에 또 전도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물이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강으로 오고 물은 계속 순환한다. 전도서 1장에서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우주 물리학자가, 우주학자들이 말한 얘기를 성경의 입으로 전합니다. 물은 돌고 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잘 돌아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건강하고 지구를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이 살려면 계속 순환 구조 속에 영성이 순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아름다운 비전 캠퍼스가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모여서 모임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이 배단의 공동체가, 배단의 이 모임,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양떼들의 이 모임, 이 배단의 교회가 계속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은혜 받고 여기에서 인조이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호수를 바라보고 푸른 풀밭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참 좋아요. 예수 안에서 천국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좋지만 우리는 계속 순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환되어야만 우리 자신도 좋음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성을 이렇게 순환이 될 때마다 새로운 영성을, 생명의 영성을 우리는 충만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영성이 순환되면 새로워지고, 두째는 더 넘치게 부어진다. 더 넘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자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은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 질 것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밋밋하게 직역을 해석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의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먹이 필링이 다가오게끔 그렇게 좀 살을 보탠 그런 의역성경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자는 자기도 풍성히 받고, 다시 말하면 영성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성, 기도하는 영성, 믿음을 더 심어주는 영성, 주님을 더 닮게 하는 영성, 그 영성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남에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을 닮고 많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 좋은 것, 그렇죠? 흘려보내니까 저도 은혜 받고 40만, 30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흘려보내면 나는 없어지느냐? 더 새롭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 순환되어야 되는 이유고 영성이 순환되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성 순환의 구조,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새로움을 주는,
또 더 많이 영성을 부어주는 그런 영성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프레임 따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말이죠. 주전자 같은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쇠를 부어넣으면 달궈진 용해된 쇠를 부어넣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주전자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을 주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또 무한한 새로움을 주는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런 영성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틀이 있어요. 오늘 그 구조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구조가 이렇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영성 순환 구조 피가 돌지 않고 막히고 이렇게 터지고 그런 사고 터지는 그런 영성 구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가진 영성 구조의 틀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슴에 잘 새겨두면 우리 엘리야와 같은 청정 영성 충만한 영성 시대를 살리는 영성 나도 살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미국 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영성 순환 구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여러분 사이클이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기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그 구조. 그걸 갖다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영성 순환 구조. 무한한 유익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더 넘치게 부어주는 영성 순환 구조는 뭐냐? 오늘 이게 딱 단순해요. 그리시네카에서 사르바스로.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스로 다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스로 물론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스로 갔다가 사르바데서 다시 이렇게 그리시네가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냥 쭉 나갔어요.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가 가졌던 기본적인 틀 그것이 지금 오늘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스로 간 것처럼 일생 동안 엘리야가 청정 영성을 소유했던 비결은 바로 이 구조 틀을 늘 견지했기 때문에 유지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청정 영성 충만한 흘러넘치는 영성 그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영성으로 덮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첫째로 뭐냐면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로 아합에게 처음에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나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아무도 같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하고만 같이 있었습니까? 24시간 그리시네가에서 늘 같이 함께 했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시네가는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우리는 그리시네가로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민 생활에 바쁘고 힘들고 또 지치고 그동안에 다 소진됐어요. 그리시네가. 오늘 주일날 예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그리시네가입니다.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그리시네가입니다. 또 오늘 교회 성찬. 이 성찬의 식이 그리시네가입니다. 이 그리시네가로 오셔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간절한 그 체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우리가 할 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할 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다 목적은 이 그리시네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있잖아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만나고 주님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떡을 까마귀 가져다 준 떡을 먹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 그렇구나. 또 주님이 나에게 찾아 아마 이 엘리야는 그렇게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까마귀가 없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죠. 주님밖에 없으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는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분이 없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아마 까마귀가 날아올 때는 까마귀가 없을 때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아 주님이 오늘도 또 찾아오셨구나. 저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또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도우심을 통해서 늘 주님의 임재를 알고 있지만
깨닫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저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르밧입니다. 이 까마귀가 물에다 주는 떡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네카가 물이 다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그리스네카에서 엘리야가 거주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거기서 그리스네카에서 머물었다. 영어 성경에는 stay there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어디를 보내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성찬 시간에 오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면 이제는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어디다 나라도 살 수 있겠어요. 사막에 갖다 던져놔도 난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됐어요. 이제 주님이 가득 찼어요.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니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은 우리가 가야 될 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야 될 우리의 가정,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그 많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여자죠? 남편이 있는 분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과부죠.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또 아들까지 딸렸어요. 그 아들도 미국에 살 얼마나 삶의 시련과 상처와 상실감과 실망이 가득하겠어요. 그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어떤 상처가 있는 곳이랄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또 배달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 현존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어떤 세상으로 보내도 넉넉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을 견지할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서 사르밧은 상처가 많고 시련과 상실과 그 다음에 실망이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지면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실망했던 자들이 희망을 얻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구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할렐루야 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가득 체험받고 그작은 이 교회는 그것만 가지면 뭐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그저 세상으로 나가서 상처받은 세상 절망하는 세상을 살리고 희망을 던져주고 생명을 던져주는 우리가 되시길 이 두 구조를 항상 반복하는 사이클 순환할 때 우리가 건강한 치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임종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욥과 그의 인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새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면서 고난과 인내에 대한 눈을 열게 되었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능하시고 자상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오늘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욥기 과정을 통하여 욥을 공부하며 정말로 그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용광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성경대학은 청취자님께서 욥기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의 시련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우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등록하셔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다섯 권입니다. 이 다섯 권을 우리가 또 모세 오경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창세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한 가지 의문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기원전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거, 그리고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난 그런 일, 그리고 이후에 모세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무슨 뭐 노아나 에녹이나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그런 의문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로도 전해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사람의 어떤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그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걸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모세만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조상 때부터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고 하는 것을 우리 조상이 어떻게 흘러왔고 하는 것 다 들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려오는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단지 우리 조상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삭이 있었다, 야곱이 있었다, 그 조상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 일을 그렇게 인도하셨던가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세상에 되어진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일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그 태초부터 흘러왔던 그게 인간의 입으로 흘러왔던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뜻이라는 그 안에서 바라보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걸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죠. 모세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모세 관심거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한 그 뜻이 뭐냐. 이걸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창세기나 모든 성경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에 이 모세 이야기가 또 성경이 다른 여러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에 전혀 관심 둘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무슨 뭐 120억 년에서 150억 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에서 말한 태초라고 하는 것이 120억 년에서 150억 년 그때 태초다 뭐 이런 얘기를 과학자들이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 과학자들을 포함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본 시각입니다. 태초 이렇게 말하니까 이 태초가 지금으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100억 년이냐? 무슨 6천 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언제인가 그런 데에 관심을 이제 두는 거예요. 그 기간을 밝히는 데에 모든 관심을 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려는 그게 관심거리 되다 보니까는 태초가 기간이 몇 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자꾸 증명하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걸 사실로 드러내려고 했고, 또한 이 지구에 있던 뭐 나이나 이런 인간이 의문을 품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은 이 성경을 쓰면서 태초라 이런 말을 쓰기보다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 그런 얘기죠. 물론 그때는 과학으로도 지구나 계산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맞는 것이 오히려 천지 창조가 하나님 일이다. 이걸 증명하는 데 더 맞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이건 모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심 없이 태초 이런 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시작 이걸 의미하는 것이 태초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만드셨고 따라서 모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이런 모든 의미가 태초란 말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시작이다. 하나님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걸 의미하는 게 태초란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이것은요. 이 땅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피조물 그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이 땅 마지막까지 계속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주인이고 우리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 그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부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내게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걸 보존하든 부숴버리든 나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실제라 그 말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그 하나님께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숴버린다고 해서 지음 받은 피조물은 아무 소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숩니까? 왜 무너뜨립니까? 왜 심판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부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거기에 반발할 자격이 피조물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1장 1절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는 무시하고 덮어버린 채 피조물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다 이걸 증명하는데 관심을 둬버리는 거죠.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창조과학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밝혀내고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이걸 인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지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을 취소하고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창조과학계 이러한 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에 기독교인들이 발끈하죠. 우주는 하나님 창조했다. 빅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고 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바르게 알아가면서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 보고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뭐 하루가 지나고 빛이 있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그 창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빛이 팍 생기고 그렇게 되어진 건지 다른 방식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졌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 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절에 보면은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만요. 이것도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어요. 근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에 뭔가를 지으시기 전에 형편이에요.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니까 그때 이제 묻이 땅이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묻을 땅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2절에서 말하는 그 땅은 아직 물에 잠겨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잠겨가지고 땅이 드러나지 않을 때이죠. 근데 그 땅을 두고 그냥 물에 잠긴 땅인데 그 땅을 두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땅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땅인데 그냥 물이 덮고 있는 땅인데 왜 그것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건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게 혼돈이죠. 공허하다는 건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단지 땅과 하늘만 있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혼돈 또 공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이 채워지는 것, 이것은 이제 질서와 충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충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질서와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를 얘기하면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질서와 충만의 상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로 피조물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있는 게 질서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질서예요. 근데 말씀이 벗어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자기 관심을 둠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린 것이죠. 다시 무질서가 된 거예요. 결국 혼돈 상태로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는 원리의 피조물로 채워진 충만해 그런 상태가 또 아닌 것이죠. 그게 다시 공허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공허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로 채워지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허예요. 흑암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는 피조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 이걸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질서한, 공허한 그 상태. 그렇게 보면은 바로 지금의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충만한 때가 아닌 것이죠. 인간 죄로 가득한 게 이 땅이니까 예전에 혼돈과 공허로 지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에 지금의 세상에 하나님 있게 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게 새로운 세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새로운 세계야말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완벽한 질서와 충만 세계예요. 바로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세상은 무너뜨려 버리시고, 결국에 무너뜨리시고, 질서와 충만과 빛의 세계만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그 의도의 건 창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오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알아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늘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늘 나에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으로 늘 마음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창조 의도에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바로 그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는 길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고, 따라서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것부터 먼저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입니다.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를 피조물로 여기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 이 생각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는 거, 살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다, 늘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요, 인간이 제멋대로 조작한 거짓된 사랑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 기독교를 반대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친히 창조한 세상을 심판해버린 그런 신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지어놓고 부수냐 그 말입니다. 실컷 창조해놓고 왜 심판하느냐, 심판을 그래 차라리 창조하지를 말지, 그런 신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창조해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답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잘 보존해만서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다운 것이다. 그게 사랑, 그게 인자하심, 그게 자비하심이지. 심판해버린다? 왜 그럼 왜 창조했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 다 믿게 해가지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답지 않느냐. 그럼 택한 자만 구원을 하니까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했고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계획보다도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인간 선악과를 먹은 죄성이죠.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심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은 구원될 수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심판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 끝이 아니죠. 사랑을 보게 하셔서 그 사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찬송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와 충만과 빛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아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받아들여도 있죠. 그 속에서 나도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인정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택하셔 건지신다고 하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 그의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잠시 동안이죠. 때가 되면 무너질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잠시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복이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민을 운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보면은 세상 만물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시 보세요. 애당초 이 세상 창조가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면 성령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잘 먹고 잘,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본래 의도였는데 인간이 말씀을 지키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신 것이 다 모순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말씀에 대해 실패할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인간은 절대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도 아시는 거죠. 결국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 겉모습 또한 이 땅의 조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창조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창조물, 그 창조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고 내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고 있다 성령이 이걸 아는 신자는 그것으로 이미 충만입니다. 다른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역임받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로 감사한다면 우린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새롭게 창조된 그 세상 창조 안에서의 질서예요. 예수의 피만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거죠. 근데 그 창조를 보지를 못하면 결국 이 땅의 것으로 충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늘 부족하죠. 이게 무질서죠. 이게 혼돈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 아무리 이 땅의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는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거부하죠. 옛사람 못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천국인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새 사람 되었다면 이것이 곧 하늘의 영광을 입은 거죠. 그게 신자의 존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의리가 의미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신자대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쩌면은 이 성경 전체 의미를 다 포함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면은 결국 뒤에 가면은 뭔가 모순된 내용이 계속 이해가 안 돼버리는 것이고 인간 중심으로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부터 우리 피조물의 관계로 들어가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 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와지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으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찬송을 자리할 때 바로 이것이 충만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세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늘 찬송과 감사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 마른 뼈처럼 기력도 용기도 없이 쓰러질 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2001년 11월 1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첫 방송을 시작했던 뜻깊은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해외 동포를 비롯해서 국내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시작된 BBN 한국어 방송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향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찬양만을 전하기 원하는 저희 BBN은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지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46번째 김익두 목사가 산정현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갖는다는 말에 일본 경찰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익두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1: 김익두? 아니, 그 자가 다시 산정현 교회에 온단 말인가?
2: 아주 부임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사경회 때문이랍니다.
1: 그게 그거 아닌가? 산정현 교회에 온다는 것 그 자체가 난 싫은 것이다.
0: 일제에 의해 신사 참배 거부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했던 김익두 목사는 목회자 그 이상으로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다.
1: 인조,
2: 합!
1: 이번 사경에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감시를 잘해야 되겠다.
3: 자고 다 모이셨디요?
4: 네. 저 얼추 다 모인 것 같습니다래.
3: 기래요. 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오는데고 외경한테는 걸린 사람 없가디요?
5: 아이고, 없이요. 저 우리 같은 여자들한테 저들이 무슨 신경을 쓰고 그래요.
3: 아고, 기래도 항상 조심하시라요. 예. 이것은 기르지만은 신문일에 전달할 때는 특히 더 조심들 하시라요. 예. 아, 그럼 이쯤 하고서리 본론을 말아가시오. 이번에 산정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김익두 목사님이래 오신다고 합니다.
5: 아이고, 기거이 사실이구만요. 아유, 내 말로는 들었는데 이젠 참으로 김익두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구만요.
4: 아이, 그런데 그거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3: 일본을 기점으로고 그간 일본의 감시 때문에 전하지 못한 독립신문을 전하고자 합니다.
4: 무슨 말입니까?
3: 아, 저 이거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안내장입니다. 이걸 사용해서라면 신문을 돌리는 기아요.
4: 그러니까니 이것도 같이 돌리면서 혹시나 일경들이 눈치를 채면은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안내장을 보여준다 이거구만요.
3: 그렇디요.
5: 아유, 고조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다니니까.
3: 아가, 기르니까니고 지혜롭게 해야디요. 우리의 주 목적은 독립신문이야요. 하지만 그 외놈들이 보기에는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안내장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4: 아유, 기거이 말처럼 되겠습니까?
3: 거저 잘 들으시라요. 어차피 우리들은 악조건 속에서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거입니다. 그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0: 산정현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독립신문의 보급은 이루어졌다. 김익두 목사의 사경회를 빙자한 독립신문 전달이었던 것이다.
1: 가만, 저기 뭐라고 있는 건가? 저자가 뭘 붙이고 다니는 거지? 겐저! 겐저!
2: 부르셨습니까?
1: 겐저, 저걸 봐라. 저것이 뭔가?
2: 뭘 말입니까?
1: 저기, 거리에서 벽에다 한 남자가 뭘 붙이고 있는 거 안 보이나?
2: 아니, 저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0: 예?
1: 지금 뭐라고 있냐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0: 저, 산정인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기꺼이 알리는 방을 붙이고 있디요. 모의가 문제가 있습니까?
1: 이장아, 이거 미쳤구나. 여기다 방을 붙이면 어떻게 하나? 어? 당장 중단하고 붙인 것도 다 떼!
2: 3.1운동 이후 집회의 자유가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긴 했지만 방을 붙이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산정현 교회는 그 일을 감행했다. 거기엔 다른 이유가 있었다.
3: 이걸 붙이고 있었다는 건가?
1: 예, 김익도가 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3: 이거야 산정현 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다 미쳤구만. 미쳤어!
2: 한편 다른 곳에선...
4: 자, 잘들 들으시라요. 먼저 사람들한테 신문을 주고 얼른 속옷 속에 넣으라고 하시라요. 기른 다음에 이걸 주시라요. 이건 산정현 교회에서 만든 거입니다.
5: 아유, 저 장로님 괜찮겠습니까? 대낮에 이런 걸 돌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걱정입니다.
4: 뭐 지금 밖에서는 우리 교회 장정들이 방을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6: 아니, 기꺼이 무슨 소리입니까? 방을 붙이다니요?
4: 미리 연막을 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래 우리 장정들이 붙이고 다니는 방 때문에 비상이 걸려 있을 거입니다.
6: 아, 그렇습니까?
4: 일본이래 우리 산정현 교인들이 다니는 것이 이번 사경회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할 거입니다.
2: 그랬다. 일본 경찰들은 김익두란 인물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 유계준 장로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러나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기준 장로 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오스트리아에서는 다뉴브 강을 헤엄쳐 건너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강 중심에 있는 소용돌이 지역입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선수들은 이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내는데요. 요령은 간단합니다. 소용돌이 지점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서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프로들은 소용돌이에 잠시 몸을 그대로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거센 물결이 사람의 몸을 한껏 빨아들였다가 수면 위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이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소용돌이에 빠졌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1: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J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JBBN 방송은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글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2: 제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0: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떼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들이대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멍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함원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0: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함원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함원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성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곧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1: 제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매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가 바깥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며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여덟 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일척 반이요 광이 일척 반이요 고가 일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린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에스겔 38장에서 40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했고 또 그 인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요. 신앙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갈 때 그 설명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 또 인용된 말씀을 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또 구약의 사건을 인용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올이거든요. 그 당시에 쓰였던 음부는 보통 구약적 배경을 가진 스올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속 좀 성경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28절이에요. 거기서 인용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가 다윗이 설명한 그 내용 그 시편 16편을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16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가는데 이 시편에 대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는 선전 구역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가락으로 다윗의 묘를 가리킬 수 있었다고 봐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 구역 내에 서서 다윗이 장사된 시온산 꼭대기를 향해 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저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이 시편 본문을 그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니 보라 지금 그의 뼈들이 그 꼭대기에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는가. 그의 무덤은 그곳에 있도다. 그의 시체는 썩음을 보았도다. 그는 그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니 그는 너희와 내가 알고 있는 한 분 곧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 어떤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31절 봐보세요.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나름대로 설명하기를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오셔서 부활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초 교회 설교의 최초 설교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제로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32절로 가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베드로는 그날 그곳에서 무리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보았던 이 사건 곧 갈릴리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말한 것을 듣게 된 이적은 예수께서 죽은 자,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뭐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다윗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다윗은 영혼의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육신이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1절 인용하는 거죠. 그는 저들에게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기서 또한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윗이 분명히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다른 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분명하지 않느냐, 지금 설명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뒤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2장 36절로 가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당시 그 유월절 그 큰 명절에 모여든 그 당시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37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어찌할꼬 하거늘 시몬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에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설교를 들은 모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외친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철저한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종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개하라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와야 할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이 세례는 저들이 회개했다는 증거 곧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분을 믿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분을 믿는다는 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세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는데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39절로 이어지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는 먼데 있었던 자들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41절 한 절 더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랬어요. 이는 어떤 설교자가 어림잡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는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들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조상 쪽부터 믿어오던 그 종교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당시로 보면 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와 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2장 42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그 어림잡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6만여 교회, 7만여 목회자 뭐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가 참교회인가? 여러분 식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교단에 속해 있고 뭐 그 교단이 지향하는 어떤 그 교리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뭐 어디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은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참교회의 표지는 그러므로 본문에서 네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교회의 표징은 교회당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강대상의 위치가 강단 가운데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 뭐 요즘은 아크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은 진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징, 교제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게 그저 서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서로 좋아하고 웃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인 거죠. 셋째, 떡을 떼는 일이에요.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식사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긴밀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듣고 그 명령들을 지키고 결심하는 거죠. 넷째 표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각 교회마다 날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은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게 되거든요. 교회의 최대 재산은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3절로 가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초대 교회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믿는 이들의 삶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인데 어떤 누구의 능력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교회를 약하게 하고 교회를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유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3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2장에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한날 곧 오순절날에 일어난 교회의 탄생을 살펴보았어요.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써 한 교회가 잉태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봉사의 축복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요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코 여러분과 제가 베들레헴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 사건도 반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분명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세상을 정죄하시고 세상에 있는 악을 대항하시는 그분이 세상에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이것은 이제 그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설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되겠죠. 그 결과로 믿는 자가 5천명이나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유대인들은 오전과 오후 그리고 해지는 저녁 이렇게 하루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제9시라고 하면 점심 기도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 구역 내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2절로 가보세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안진병이었어요? 나면서부터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매일 미워다가 성전문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그 둔 문의 이름이 뭡니까? 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형편과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곳의 아름다운 문, 곧 미문이 있는 곳에 추한 모습의 거지 안진뱅이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곧 잘 아름다운 것을 만들지만 그 자신을 아름답게는 잘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손톱에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목욕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근데요, 이의 성품은 고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즉 성전의 미문은 아주 아름다운데 그 밑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언제나 추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멀리서는 성전의 미문을 바라보고 야, 아름다운 문이로구나 감탄하지만 이곳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그 문을 통과하려면 거기서 더러운 거지의 모습이 그만 나타나게 되는 그 나타남을 보고 불쾌감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죠. 진정 성전의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 되려면 그 안진뱅이 거지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계속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적선해달라고 구걸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한데 4절 5절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두 제자가 안진뱅이를 우리를 봐라 제자는 당연히 자기를 보라고 그러니까 뭐 좀 줄까 보거나 이거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라봤는데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을 한다. 오늘날 개교회 교인들이 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단체와 모든 교파와 국가를 초월한 초교파 기구들의 재산을 한데 모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추측한데 우리는 세상의 어느 다른 조직체보다도 재정적으로도 강력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꼭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도 실제 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외부의 어떤 강한 통제보다는 개교에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거지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이적적 기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레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고 계시죠? 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못 봤죠. 근데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그들은 잘 참아냈습니다.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 핍박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안 사랑하는지 그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안할 때는 이게 표가 잘 안 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모시고 나가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또 아무리 입으로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배 참석 잘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잘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예배 참석 잘하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왜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것도 이게 습관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 베풀잖아요. 근데 여기 침례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 헌금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우리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면 음식 사서 우리 몸 안에 넣어줍니다. 우리 몸이 옷이 필요하면 또 옷을 사서 이 몸에 걸쳐줍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이 이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에는 재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0: 있을까요? 필요하죠. 이 교회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로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는 건물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질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다면 그거는 전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배 참석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생활 잘하는 것.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자신의 종을 세워놓으셨죠. 그 종을 우리는 목회자라 그러기도 하고 목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편지를 쓰셨는가 하면 각 교회의 사자에게 쓰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라는 말인데 각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교회에 세운 목회자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뭐 주의 종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것을 주의 종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저하고 좀 나누세요. 여러분들만 갖지 마시고 좋은 것 있으면 나누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을 사랑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나누고 안 좋은 것도 나눠도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또 좋은 것 있으면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태웅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윤태웅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다짜고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안 사용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 사용하는 것이고 좋은 거 있다면 그거는 다른 분들과 나누면 좋겠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넥타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선배님이 미국에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는 그게 이제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다 잘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저 주시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제 목사님입니다. 제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넥타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 윤 목사님은 연세도 저보다 한참 위십니다. 70이 넘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나이도 한참 어린 저 같은 이런 목사를 참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인 분이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제가 참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목사님 넥타이 가져오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이 주의 종과 나누는 것이 그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주의 사역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하시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가서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보시면 이제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8절 말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사랑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난 시간에 제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도 있고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도 있고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의 구원 같지만 사실은 이게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적인 측면의 구원, 즉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영혼의 구원. 그럼 이거 우리의 영혼이 과거에 구원받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영혼은 우리의 몸과 구별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몸 전체, 즉 사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8명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여덟 영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혼은 여덟 사람이라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 이게 뭔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구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구원의 길 이 전도지에 보시면 구원이 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종교가 생겨났을까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까요?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며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런 게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불교신자들은 불교신자들 나름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유일한 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은 본능이 알아요.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종교도 믿고 저런 종교도 믿고 이런 종교도 만들고 저런 종교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교만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달려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병에도 걸리고 죄도 짓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 그때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을 인해서 무척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로 기뻐하고 또 자신들의 몸도 언젠가는 참 온전하게 이렇게 구원받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 계시면 여러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가지로 참 천국의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어떤 분들이 수고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선지자들 이런 단어가 보이죠?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10절, 11절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한 100번은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근데 이것만, 이 성경만 읽어도 안 되고요. 다른 성경을 좀 참고하면서 같이 읽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여기 말하는 은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앞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자기가 또 다니엘서라는 또 그 책을 쓰지요. 보시면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자기는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 속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상당히 독특해 보입니다. 성령이라 그럴 텐데,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여기 고난과 영광은 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입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내용, 메시아가 또 영광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보시면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가 언제 고난당하고 언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그러한 뜻이죠. 10절 11절 말씀이 조금 이해되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기록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 이제 메시아의 고난, 영광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을 기록한 그 예언자들의 예언,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람들이 쓰기는 썼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쓰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쓰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류나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주제는 구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서로 만나서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흐름이 있고 그게 모순이 없고 다 진리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역시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 맞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섬긴 바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섬긴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기록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의 순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나아가서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어떤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록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기록을 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 27절 그리고 12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계시를 보았는데 또 들었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써놨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성령님께서 쓰라고 하신 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나타났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렴풋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정도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잘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구약시대 때보다는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는가 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시를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이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신약 성경까지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권위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계획을 누가 전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여러분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했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근데 복음 전하는 자들도 누구의 도움으로 또 그 일을 했는가 하면 성령의 도움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성령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한 거죠. 선지자들이 수고를 했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에요. 12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을 천사들이 보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하라 그랬다면 제 생각에 천사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일을 안 맡기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겼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은 여러분 종에게 맡깁니까? 아들에게 맡깁니까? 아들에게 맡기죠.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은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안 맡기고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찬송가 508장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야, 천사도 흠모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그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VIP 초청길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다 품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누군가를 꼭 주님께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 일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존재 이유는 보다 나은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투자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다 깨끗한 지구를 만들다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심판받은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세상으로 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 집에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뭐 할 일이 많아요. 보암직한 거, 무겁지한 거, 세상이 자라는 데까지 아직 많아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크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 전반부 말씀입니다.
0: 틀이 같거나 그 사람이 영 엉터리 같은 사람 같으면 사기 당합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같이 딱 보이고 말도 사기꾼 같으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사기칠 사람 같지 않은, 이 사람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아예 작전도 펼치죠. 미리 처음에 굉장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는단 말이죠. 그래놓고는 사기를 치더라니까요. 부산에 수정동 성결교회라고 좀 큰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삼촌이 나가시는 교회인데요. 어떤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래요. 뭐 전도회로부터 하여튼 뭐 목사님이 뭐 와 정말 신뢰할 만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다들 인정할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달구모씨 하는 거 혹 아세요? 아직 웃으신 분 아시는 거예요. 그 사제 개돈이에요. 번호 뽑아서 개돈 하는 거. 개돈 모아가지고 그 1번 타면 좀 작게 받아요. 사실은 2번 타면 그래 끝에 타면은 좀 이자를 많이 받지만 그게 달구모씨 하는 경상도 말인데 아시는 제가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해서 다들 거기에 이렇게 개돈을 많이 부었죠. 어느 날 야반도주를 했어요. 제가 드렸어요. 우리 그 숙모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교회 몇 년 동안 헌신 충성 봉사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기도도 열심히 한 그 모든 일들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편하게 사기꾼 모습으로 드러나면 아무도 안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마지막 시대에 2000년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럼 이 환란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쫓겨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건 정말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환란의 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곧 성전의 멸망은 무슨 멸망이에요? 온 세상의 멸망으로 봐야 되죠. 이게 이제 대표 원리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단지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럼 이스라엘 전체를 지구 전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라. 거기서 또 박해하면 다른 동네로 가라. 이스라엘 동네를 너희가 다 단지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요 나라를 전 지구로 확대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곧 무엇의 멸망이죠? 전 지구의 멸망이에요. 온 우주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은 이미 온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지구가 안 무너졌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안 무너졌단 말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순간이 완성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했다. 무엇으로 보여주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으로.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멸망한 세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전체를 죽은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저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니까. 그럼 모델하우스를 왜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왜 지어요? 앞으로 이런 아파트 지을 겁니다 하고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하나 딱 가보면 앞으로 내가 구입해서 살 아파트가 어떤 모양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짓고 나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멸망했다. 성전이 파괴됐다. 온 세상이 멸망이라는 것을 같이 겹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물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관점이 이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언하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 종말 맞아요. 2000년의 종말이고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구약 선지자를 볼 때는 종말인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멀리서 보면 중첩돼 보이는 겁니다. 하나의 종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세상이 뭐로 보여야 돼요? 심판받은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죽은 세상으로 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까? 아까 지수님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직도 뭐 할 일이 많아요. 보암직한 거, 무검지한 거, 세상에 자랑이 될까지 아직 많아요. 미혹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그렇게 크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물론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죽은 세상 맞습니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또 주섬주섬 또 챙겨 뭐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또 세상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9년째 여러분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목사님 그럼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이 되어서 아들이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 남편이 돈도 안 벌으러 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19년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모태기도를 성계 그 박일철 목사님이 그 카톡을 보내거든요. 주일날마다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에 그 백화점 왕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애당에 가는데 지척지척한 길이죠. 지척지척한 길인데 정말 가난했는데 자기가 일주일에 뭐 일할 때 그 뭐 7센트인지 뭐 7달러인지 벌었대요. 그 돈 가운데 11조 하는 거 때리고 벽돌을 한 장씩 사서 놓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면 2년 걸리더래요. 자기 월급으로 2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청년이 벽돌을 한 장씩 사서 탁탁 이렇게 놓아가니까

0: 2년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양심에 가책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해서 뭐 한 달인가 두 달 안에 그게 다 깔았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배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막 백화점 왕이 돼서 어마어마한 이제 백화점 왕이 되었죠. 그랬을 때에 미국 23대 대통령이, 워너메이커 이 사람 50세 되었을 때에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했대요. 최신부 장관. 근데 이분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최신부 장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장관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장관이 필요해서 뽑으니까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뭐 부총리 기업은 뭐 상당히 깨끗하게 바로 이렇게 됐는데 깨끗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깨끗해서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제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장관하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나 넓은 게 주일학교 교사에서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신앙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관 못하겠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절대로 어떤 일 있어도 국가에 바쁜 일 있어도 당신이 일 안 시키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장관을 허락했대요.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신 분 다시 지원하십시오. 내년에. 이 정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알고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 장관 자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더 귀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시각이 돼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바울이 딱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전부 죽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이 죽은 자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요,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과 재림. 한 주간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니까 지난주 차고여성 오셔서 설교했기 때문에 미리 한 주 제목을 잡아놓고 원고를 대충 완성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재림이 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혹 당하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절부터 다시 보시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우선 20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날 환란이죠. 지금 종말을 환란이에요. 우리가 이 종말에 사는 이게 환란의 날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요란한 난리의 소문이 다 들릴지라도 성도는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왜 못 견뎌요? 사람들이 환란의 때에 왜 못 견뎌요? 이게 막 인고하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야,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일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이 진짜일까? 못 견디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십자가의 완성을 못 믿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좀 있으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고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한 7, 8년 전에 예수 전도단 팀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셨어요. 아홉 명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얼마나 남편하고 자식들을 닥달했는지 모른대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면 옛 신랑을 맞이 못한다고 얼마나 덜덜 뽑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3시간 보험에 교제를 하고 가서 집에 갔는데 그 주변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애들도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때는 뭐 했어요? 덜덜 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달씩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돈 백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 전국 투어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복음 전에서 그렇게 하세요.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한 달 휴가 내고 돈 마련해서 뭐 선교도 가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볼 때에 뭐 때문에 그러세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일까? 내가 아는 이 십자가 진짜일까? 그러니까 이곳으로 저곳으로 좋다는데 뭐 이딴 데 다 다니는 거죠.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넓은 곳 가서 참 몸이 편하고 좋긴 한데요. 한편에 불안해요. 왜? 아무것도 시키는 게 없어서 불안해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맞아요? 막 시키니까, 시키는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얘기해도 돼요? 문찬 씨? 해도 돼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창원에 와서 힘든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 기도하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는 무시로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요? 어떻게요? 무시로. 나훈아 무시로 아세요, 노래? 무시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전에 막 규칙적으로 하던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뭔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다른 것을 찾으러 가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는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 뭐 어떤 정기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그것을 믿는지.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뭐 드러나는 이단처럼 눈에 한 번에 알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알아보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오면 안 넘어가겠죠. 가장 교묘한 모습으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환란의 때. 그러니까 이 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오신 이후에도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오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을 기다려요. 좀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서 좀 나라가 든든해지기를 다 원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도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날 기다렸어요. 이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좁혀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옛날에 아이들 뭐 7, 8명 그렇게 놓았잖아요. 적으면 뭐 한 5, 6명. 많으면 하면 한 10명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밥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밥도 못 먹일 그런 형편에 그 집안에 머리가 좀 똑똑한 아이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애는 학교도 안 보내고 그 아이 하나 집중적으로 밀어줘서 걔 공부시켜요. 왜 그래요? 걔가 출시하면 다른 애들 다 먹이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가 메시아 사상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몇십 년 가도 뭐 몇십 명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어요? 목사가. 3년 만에 5천 명 부흥시킨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원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또 어떤 사람 원할까요? 누구 돈 좀 많은 사람 와가지고 한 멋진 예배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이런 사상이 무슨 사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메시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 그런 메시아 안 기다립니까? 다 기다린다니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요, 더더욱 심했습니다. 왜? 얼마나 나라가 작았습니까?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 앞에는요, 예? 알렉산더 제국이 지배했죠. 그 외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지배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지배했죠. 그 페르시아 땅, 조그마한 그 땅을 세계 강대국들이 그렇게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금 내야 됩니다. 성전에 내는 것도 세금 내지만 이방 나라에 세금 내야 된다. 이중 세금이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기다렸어요. 언제 그리스도 오실까? 언제 그리스도 오실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주변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미 구약은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오면서 성경 들고 갑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서 성경 들고 간다니까요. 성경에 나와요. 유다의 왕이 나타날 텐데 그 별이 나타나리라.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그 이방인들이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별을 연구해요. 책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고대 학문들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별빛을 놓쳐버려요. 도시의 화려함 때문인지 별빛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묻죠. 혹시 여기에 왕이 태어났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느 놈이 내 대신 왕이 태어났냐. 헤롯은 자기 동생도 죽이는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동방박사들 보고 묻죠. 아, 언제냐고. 당신들이 그 동방박사,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럼 나도 경배하겠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이런 시대에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묻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대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딱 알아요. 유대인들 성경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거든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데?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나오고 나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천사들이 동방박사 다른 데로 가라 하니까 나중에 이 헤롯이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남자에 다 죽여버리죠.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것도 사실은 라헬의 통곡 소리가 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아이디어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고 어디서 오는 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맞아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보십시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읍시하고자 할세. 자, 왜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삼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구 죽인 죄인들이래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새누리 틀어막게 됩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종교체제, 유대 종교라는 어마어마한 체계를 유지해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인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더구나 보통 사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 되니까 사도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사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들의 자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 얼마나 사도들이 미워서 죽이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크게 놓아야 사도를 없애하려고 회의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모였죠.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에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제 이놈들 잡아 죽이자 라고 회의를 하는데 가말리엘이 사람들의 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이 사람 이 가말리엘이에요. 자, 밖에 사도를 잠깐 나가게 하고 이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때 가말리엘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누가 나타나세요? 드다가 스스로 선전했다. 뭘 선전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따라가세요? 400명. 작은 숫자 아니에요? 400명이 드다가 그리스도라고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로마가 가만히 안 두죠, 그런 놈들. 드다 죽여버리니까 40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어요. 자,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그리스도 운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드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럼 호적할 때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호적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왔잖아요. 호적할 그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려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자, 벌써 그리스도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드다와 유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다이도 왕국처럼 회복하자라는 그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죠. 이들이 사람들은 뭘로 봐요?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구 따라간 거죠.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 하나님께서 또 가말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도들을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사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를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뭘 전했어요?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뭡니까? 아니,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라는 건 이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죠.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나왔다면 결국 무너질 거다. 저는 뭐 베드로 저런 놈들 죽으면 그 사상과 소행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라. 자,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이제 사내들인 공에서 가말리엘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러면 사도들을 불려들어. 뭐 해요? 채찍질은 왜 해요?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채찍질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소행과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행과 사상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대제사장의 권력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공문은 그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의 공문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근한과 전혀 못지않았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누구 공문 가지고 가요? 빌라도 총독이나 그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의 공문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구 제사장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면 다메섹 왕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면 지금 로마 교황청의 대사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 자체가 대사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로마 교황청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의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도 유대의 대제사장이라면 함부로 못했단 말이에요. 왕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제수를 내어줄 정도의 권세와 권위가 있었던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 사도들의 소행과 사상을 없애하려고 했을까요? 진작시켜주려고 했을까요? 없애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없애하려고 했는데 그 소행과 사상이 없어지기는커녕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더 분명한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라는 표현을 저만 한 줄 알았더니 이남한 목사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 일하는데 이게 안 놀래는 여러분,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러던데.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이 사도들은 그 십자에 못 박혀 예수가 죽어버려서 될 때 이 사내는 공회가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말리엘을 통해서 일단 내버려 두라 했는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드다 같은 사람들, 유다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그리스도로 마구마구 일어났단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국민의 영혼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과 같이 김치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김치를 먹지 않으면 무엇인가 빠진 듯하고 심지어는 피자에도 김치를 올린 김치 피자를 만들어 먹는 이유는 바로 김치가 우리의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청취자는 방송국에 전화를 주셔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면서 큰 힘을 얻는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좋은 방송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도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의 음식과 같은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BBN 한국어 방송은 꼭 듣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들라면 이유 없는 반항과 또 미래에 대한 회의와 불안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성도의 교통이 싫어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일이 피곤해지고 성경과 교회의 권위에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인 사춘기에 접어들어 계시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춘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권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티파니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4살 때까지 부모님을 모두 자살로 여의었습니다. 이 크나큰 충격을 이해하려 힘겹게 애쓰면서도 그녀는 종종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는 충동이 들었고 고통을 무디게 하기 위해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과 삶은 주 안에서 사슬을 끊게 되었답니다.
1: 티파니, 드디어 왔구나.
2: 안녕 리사. 내 평생 처음으로 가장 긴 1500마일 비행기 여행이었어. 텍사스는 미시건에서 정말 멀구나.
1: 아기가 아직 안 나와서 다행이다.
2: 아직 2개월 더 남았어.
1: 정말 힘들겠다.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해야 하다니.
2: 혼자인 게 차라리 더 나아. 누군가가 날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보다는. 토니가 텍사스에 사는 내 친척들 집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너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1: 다행이네.
2: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한 번은 내 목을 졸라서 죽게 하려고 했고, 계단에서 밀어버리기도 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었어.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사를 했는데 날 찾아냈어. 다행히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해갔지. 다신 그 사람 안 보길 바래. 여기서 지내게 해줘서 고마워, 리사.
1: 내 남편이 직장일로 자주 출장을 다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수다 뗄 시간도 많을 거야.
2: 좋다.
1: 널 위해 좋은 산부인과 선생님을 알아볼게.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당시 18살이었고 그녀의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오늘 이야기는 그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그녀 자신의 또 다른 특별한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티파니 앰버스 홀루백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친구 리사와 함께 지내며 매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미시건의 농가였죠. 어느 날 친구가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외출한 동안 친구의 친정 부모님이 오하이오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두 분은 저에게 무뚝뚝한 질문을 하셨죠.
0: 티파니, 예수님이 자매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2: 아니요, 잘 몰라요.
0: 여기 앉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줄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저희 가족은 한 번도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상담실 선생님이 절 교회에 데리고 가시곤 했었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0: 우리 리사가 그러던데 티파니 양이 양친을 여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일이 없어요.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티파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과거에 자매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매의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자매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티파니 양을 정복할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매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매는 언제 어디서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티파니, 자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어요?
3: 그날 저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죠.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리사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임신 7개월 반이 됐을 때 정기 검진을 위해 의사를 찾아갔다가 진료실을 나온 직후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 통증을 느껴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제 아들이 태어났죠.
4: 아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티파니 씨. 아기의 결장과 소장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적절히 다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2: 아기가 무사할까요?
4: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구급 헬리콥터로 아기를 엔아보로 보내야 합니다. 그 대학에는 신생아 병동이 있어서 영아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0: 크레이그는 거칠다는 뜻을 갖고 있어. 우리 아기는 앞으로 거친 길을 가게 될 거야. 네이더는 주님의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런데 결국 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감염이 되어 혈청 간염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린 제 아기와 함께 한 병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전염 위험성 때문에 격리 치료 중이었죠. 적어도 병원에서 저는 영양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저는 이 병원의 원목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2: 네, 하지만 저희는 지금 격리 치료 중인데요.
3: 괜찮습니다. 성경 갖고 계세요?
2: 예.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신 분들이 저에게 한 건 주셨어요. 늘 갖고 다녀요.
3: 구원을 받으셨나요?
2: 네,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요.
3: 아, 정말 잘하셨어요. 꼭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이요.
2: 그럴게요.
3: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기적에 대해서 꼭 배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요. 또한 시편과 잠언도 읽어보세요.
2: 감사합니다.
3: 중요하다고 보이는 구절에 밑줄을 긋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자매님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하도록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2: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복음서와 시편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저와 제 아들을 위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퇴원 후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그 후 또 다른 가정에 들어가 입주 보모로 지냈는데 그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저는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했죠. 그동안 크레이그는 다섯 번의 수술을 받았답니다.
4: 저희가 아드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한 번 더 정맥 요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겨우 일주일 혹은 열흘만 지낼 수가 있어요. 그 후엔 크레이그를 댁으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0: 정맥 요법은 6주 동안 지속됐지만 아들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이는 겨우 생후 9개월이었죠. 병원에서는 아기가 하루나 혹은 이틀만 살 거라고 했지만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 고된 시련을 겪는 내내 여러 크리스천들이 찾아와 크레이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며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기가 죽었을 때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 마약 딜러인 한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5: 재판에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딜러를 시작해보는 건 어때?
2: 그럼 전 무슨 일을 해야 하죠?
5: 넌 내 사업을 도와주면 돼. 내가 너희 아파트 단지로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에게 물건을 팔면 돼. 내가 네 물건값이랑 일체 비용을 대줄게. 너는 돈을 수금해서 나에게 주고.
2: 한번 해볼게요.
5: 하지만 권총은 꼭 갖고 다녀야 돼. 내가 총 다루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저는 제 자신이 금전적인 원조를 받는 내연녀이자 제 집에 마약을 보관하는 마약 딜러가 되어버린 사실을 혐오했습니다. 제 삶은 서서히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밀어 떨어뜨리기를 바랬죠.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왜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마음속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제가 그분의 손 안으로 그분의 법칙 속으로 뛰어내리고 제 모든 삶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0: 그 순간 제 자신이 죽고 그분 안에서 살기 전까진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해 겨울 스키를 타는 동안 난생 처음으로 산악지대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됐답니다.
1: 스키여행은 어땠어?
0: 아주 좋았어요.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었죠.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얘기한 거 기억해요? 이번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마약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1: 잘했어. 당신 그동안 마약을 너무 많이 사용해왔어.
0: 당신이 이 말 이해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서 떠나야 돼요. 우리 관계는 잘못됐어요. 당신 딸이 내 전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우리가 그 애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했어요. 마치 옛날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나한테 상처를 주신 것처럼.
1: 그 말 농담이지?
0: 아니요. 난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야만 하고요.
1: 그럼 어디서 살 거야?
0: 우리 고모님 댁에서요. 나 이미 고모님에게 전화했고 할머니 댁 근처에서 고모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내가 자립해서 떠날 때까지 당신이 날 좀 도와줘요.
1: 당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0: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고 저를 재정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다른 친척들 가까이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주일에 교회에 갔죠. 예배가 시작된 후 뒷자리로 몰래 들어가서 폐회 기도를 드리는 중간에 빠져나왔답니다. 아무도 제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요. 제가 그들 사이에 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매주 저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2: 요한일서 1장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말씀입니다.
0: 저는 매주 구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던 5월의 어느 주일에 목사님들, 아버지와 아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제 간증을 나누었죠. 지나온 시간부터 바로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2: 주님께서 티파니 자매님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0: 저도 예전에 그 사랑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2: 자매님은 단지 잃어버린 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뒤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0: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정말 좋아요. 단지 제 삶이 올바른 질서를 잡게 되면 그때 다시 목사님을 뵙고 그 후에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2: 아닙니다. 자매님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자매의 삶을 드리기 전에는 이 방을 떠나실 수 없어요.
0: 하지만 제 삶은 엉망진창인데요.
2: 정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자매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매님을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어지러움을 깨끗이 하실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0: 주님께서 여전히 저를 받아주실까요?
2: 물론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0: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2: 한 함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자매님이 주님께 자매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기도를 하세요.
0: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제 남은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의 온갖 어지러움을 그 즉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직장으로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시설에서 근무를 했죠. 또한 믿음 안에서 저를 멘토링해주는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과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지니 권사님을 가장 의지했죠.
3: 교정 성교는 어땠어요?
0: 그렇게 어린 여자아이들이 철창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 정말 좋아요.
3: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네요, 티파니.
0: 내 혀는 필기의 붓과 같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남들에게 제가 구원받은 방식을 전하는 것뿐이죠. 저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다는 걸 보여줘요.
3: 티파니, 자매가 10대 시절에 겪었던 일은 정말 가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잃었던 일도 힘들었을 겁니다.
0: 네, 그 일은 부모님을 잃었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 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죠. 저의 이해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요.
3: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죠. 그 때문에 새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친교를 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잖아요.
0: 우리 부모님도 주님을 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3: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매를 선택하셨죠.
0: 절 친구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권사님.
3: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나를 돌봐주고 싶다고 휴스턴에 있는 그의 집으로 오라고 하거든요.
0: 정말 착한 아드님이군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권사님. 지니 권사님은 아드님 댁으로 옮기셨고 저도 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좋은 교회를 발견해 그곳에서 주님을 섬겼죠. 우리는 계속해서 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아들 제임스도 함께였죠. 그들은 저를 그들의 교회 활동에 초대했는데 그중 하나는 매 다섯 번째 주일마다 열리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후 함께 자주 저녁 식사를 했죠.
1: 자매가 우리 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노인분들과 함께요. 우리 교회 노인 성도님들은 정말 특별하죠.
0: 찬송가를 부르는 건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권사님 아드님의 기타 연주도요.
1: 자매는 요양원 사역팀에 있죠?
0: 네, 저희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던 후부터요.
1: 우리와 함께 여기 KT에 있는 요양원에서 사역을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0: 좋아요. 전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는 그 모임 안에서도 매 다섯 번째 주일마다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됐죠.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남편을 예비하셨을까 궁금해졌죠. 그 후 어느 발렌타인데이에 저는 지니 권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도 함께 왔는데 그는 저를 위한 장미 꽃다발을 준비했죠. 그가 저에게 청혼했을 때 저는 즉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에 결혼을 했죠. 난 여전히 당신 어머님이 그리워요, 제임스.
1: 어머니는 지금 주님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뵐 거예요.
0: 어머님은 나에겐 친엄마와 같은 분이셨어요. 예전에 비밀에 있던 교정사역을 마치면 어머님 댁에 들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1: 여기서 그 교정사역을 다시 시작할 승인을 받았어요?
0: 네.
1: 당신은 부동산 일을 하니까 더 자유롭게 그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0: 주님께서는 내가 집을 하나도 못 판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죠. 대신 사람들을 만나 천국에서 그들의 집을 얻는 법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죠.
1: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 남편은 결혼할 당시 세 명의 자녀들과 세 명의 손자들을 데리고 왔고, 지금 우리는 다섯 명의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정시설과 요양원 사역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죠. 저는 현재 주님의 진리를 알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4: 성경은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0: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탄자니아의 침팬지, 브라질의 울리 스파이드 원숭이 등을 통해서 동물들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원숭이 의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의 4분의 1 이상이 식물로부터 얻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약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지역의 민간요법사에게 가서 어느 식물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가장 좋은 접근법은 아니며 일부 사회에서는 식물들이 단지 한 질병처럼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동물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배우는 중이며 원숭이들이 의학자들을 여러 가지 잠재적인 새로운 약물들로 안내했습니다. 탄자니아에 사는 침팬지들이 한 나무의 잎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목격됐는데 이 나뭇잎과 침팬지의 변들을 연구해 보니 잎사귀들이 전혀 소화되지 않지만 침팬지의 소화기계가 잎사귀의 표면으로부터 화학물질을 얻어 장내 기생충들을 죽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희귀종인 울리 스파이더 원숭이 암컷은 새끼를 낳은 후 6개월 동안 배란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이 암컷은 새끼를 기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 후 약 6개월 후에 이 암컷은 평상시 사는 곳 밖으로 나가 한 특별한 나무의 열매를 실컷 먹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열매들이 한 화학물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암컷으로 하여금 배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을 생산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들 동물들이 정말 타고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병들었을 때 이들을 적절한 약이 되는 식물들로 이끌었겠는가?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저희 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그 ITL 카드의 뒷면에 보면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은 내일 아침 어디에서 발견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과연 정확하게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 죽음과 영생에 관한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무료성경대학에서 공부하였던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BBN 성경대학에서 공부한 것이 내가 최고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기간 동안 나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공급해 주셨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때에 BBN 무료성경대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에서 바로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찬 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 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어떤 사람이 양로원에 가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양로원의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들은 현재의 삶이 외롭고 또래들보다 너무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대부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느 누가 그들을 기억해 줄지 염려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구주가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왕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외롭게 느껴진다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편히 쉴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천국 소망이 보장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들판 위의 목자들. 구원자가 여기 계십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은 벌써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은 아주 힘든 일이어서 사람들은 목자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요? 그냥 이대로 천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모두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무에 기대어 앉아 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잠이 번쩍 깼습니다. 밝고 환한 빛이 사방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눈이 부셔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목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목자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6: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기뻐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면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증표이니라.
5: 너무 놀란 목자들은 귀를 기울여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구원자. 목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동네로 내려와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보았을 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예수님의 산돌 위에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에 보면은 동물들의 무리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무리인데 그 짐승의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요. 무리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양인 경우에는 양무리인 경우에는 플락이라 그래요. 주로 털을 얻는 양이나 새 무리를 보고는 플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소의 경우에는 소 때는 herd란 말을 써요. H-E-R-D 이 공통된 생김이나 습성을 지닌 짐승의 무리라는 뜻으로 herd라는 단어를 쓰고 또 거위 때는 gaggle이라 그래요. 이 gaggle이라는 말은 시끌벅적한 무리라는 뜻이죠. 아마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다른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한 좀 놀랄만한 그런 또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 무리에 대해서는요 murder라고 그래요. murder란 말은 살인이란 말이거든요. 까마귀 murder라고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악어 같은 경우에는 악어의 회중이라고 해요. congregation 악어의 회중 떼거리로 모인다는 거죠. 또 소뿔 코소 코뿔소의 경우에는 괭음이라는 말 crash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참 어떻습니까? 까마귀 경우에 떼가마리는 또 빌딩이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들을 보고 집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신자에 대한 다른 이름도 있는데 또 양떼란 말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 형제, 자매 이런 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비유로 여러 번 썼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상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찬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연극 작품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연극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머리가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의 논문도 극찬을 받는 가운데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학위를 받고 장밋빛같이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청춘 병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망년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5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때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뿐이니까 빨리 상속 절차를 밟으십시오. 자, 이 전보를 받고 그가 기뻐했을까요? No. 아무리 많은 재산이 그에게 안긴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또 지나가는 가운데에 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최고 학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전보가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학위가 소중하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망이 빠진 그에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온 전보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저 여자와 결혼만 하면 행복하라고 생각한 그 여자가 당신의 청혼을 승낙한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보를 받고 기뻐했을까요? 물론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그 젊은이는 숨을 거둔다고 하는 스토리가 그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소중한 가치일까요? 우리의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떠나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바른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가치이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진리와 사랑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도 영원한 가치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밤이나 이 땅에서 얻게 될 명성이나 권력 같은 것은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우리 손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 영원히 권력을 잡을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바라고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그 명성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명성이 오명으로 끝나는 예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후나니 월만즉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그 노래의 가사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원래는 양귀비의 몰락을 보면서 지었던 중국 사람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만 지나면 시들게 된다. 보름달이 꽉 찼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울어지게 된다. 세상의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일생을 바쳐도 괜찮을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이 가치를 향해 살아가야지 바른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소망의 두 가지 차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사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린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영화로 몸을 입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소망의 실체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시 부활한 가운데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큼 강력한 소망이어도 있겠어요. 제가 요즘 그렉 로리 목사님의 디보셔널 레터를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갑작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친구인데 한 분은 질문을 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 이상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 Never hear her voice again. 사랑하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아프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렉 로리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 부활의 밝은 아침 그리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You will hear her voice again on the bright morning of resurrection. 우리 모두가 부활을 영광된 그 아침에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것만큼 우리를 희망하게 하는, 살아나게 만드는 강력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가야 될까요? 15절 말씀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s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즉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결과 그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So that it may increase thanksgiving to the glory of God. 너희들이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과제이고 삶의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쾌락을 누리는 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설 수 있는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 가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쩜 우리 자신도 그게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시선을 이 땅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 땅에 누리는 영광이 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진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나오는 여자처럼, 원래 제목은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그냥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어쩌다가 진주 목걸이라고 알려지게 됐는지 모르죠 말이죠. 어떤 여자 한 분이 장관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여자의 허영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친구에게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갔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목걸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3만 5천 프랑짜리 엄청나게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친척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모은 후에 똑같은 목걸이를 친구에게 사주고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고생한다는 스토리예요. 정말 마귀를 하고 천박한 일을 하고 그 결과 얼굴이 거칠어지게 되고 주름살이 패이고 나이가 훨씬 많이 든 몰골로 변한 것입니다. 약 10년 뒤에 우연히 친구를 길에서 만났을 때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됐느냐, 그때 친구가 뭐라고 그랬나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친구가 그날 너에게 빌려줬던 목걸이는 사실은 가짜였단다. 이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가짜 보석을 위해 10년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른 후에 보니까 가짜인 것을 발견하고 허무하게 되는 케이스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면은 이와 같이 세월을 낭비하기 전에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원한 것과 세 가지 지나갈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16절에서는 우리의 그 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대비하고 있죠. 17절에서는 현재적 고난과 장래에 주어질 영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대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며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첫 번째로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0: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했어요. 여기서 겉사람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physical body를 말하는 것이죠. 혹은 physical appearance. 흔히 우리가 말하는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람은 낡아진대요. 낡아진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wasting away, 소모되어져 간다, fading away, 점점 시들어져 간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decaying, 썩어가고 부패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잘 관리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음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꽃같이 빛나던 젊음이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게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패이게 되고 그 수많던 머리카락은 점점 줄어가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그거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걸 모르는데요. 10년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는지. 저도 가끔 그것 때문에 놀랍니다. 와,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10년 후에 오늘 나의 사진을 보며 동일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후패되어져 간다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뭐 원래 그런 것이니까.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사람은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내면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만나 새롭게 된 우리의 속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자신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속심령, 이것이 진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Being renewed day by day,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매일이 새날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축복이고 매일이 영혼을 향한 새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꾸고 다듬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의 변화를 기뻐하고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에 세상의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beauty, 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즉 그 사람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말하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미는 우리 속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속사람을 가꾸는데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꾸며야 되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프랙티컬한 제안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잘 안 먹으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대충 읽는 사람들이 있죠. 대충 읽고 대충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양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씹어보게 되면 단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는 것. 두 번째 비결은 성령의 인격으로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가지고 하죠. 여자분들은 립스틱이나 뭐 아이브로우나 마스카라 같은 것을 가지고 얼굴을 그리죠. 그래서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다고 말합니다. 얼굴을 작품처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잘하는 분들은 변장 수준까지 만들어가는, 뜻밖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메이크업 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화장시키는 것은 화장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성령이 우리를 단장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사랑이 풍겨나오게 되고 화평이 풍겨나오게 되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도와 묵상으로 영성을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파워가 있어요. 한마디 말을 해도 깊이가 있습니다.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우리가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원래 이게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아우라가 풍긴다, 뭐 폴스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이것이 예술 작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술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심오한 기운을 표현할 때에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속심령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로부터 인격의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때에 우리 삶 전체가 강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정수영 박사님이라고 심장외과 전문의죠. 동시에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선교를 많이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심장이 뛴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세로 입원한 50대 중반의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부동산 개발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심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은 회복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합병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받을 정도로 병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억지로 치료를 다한 후에 마지막 검진을 마치는 날 정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잠깐 무뭇하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제가 평생 우울증을 알아오고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 병이 심각해지면 몇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적이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서야 정 박사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왜 병이 빨리 떠나가지 않는지, 휴증이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동원하고 다른 기구를 다 동원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몸이 회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 박사가 물었어요. 당신을 위한 약이 딱 하나 있는데 복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게 뭐냐고, 뭐든지 먹겠다고. 그래서 소개한 것이 화요 성경 공부였습니다. 거기 나가게 되면 신약도 먹을 수 있고 구약도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 화요 성경 공부에 나가서 이 사람이 몇 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앓던 우울증이 떠나가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대요. 우리 마음이 상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속심령을 새롭게 하시면, 나의 속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심령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진리가 내 삶을 어우르기 시작할 때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관심 가려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속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고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고난을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굴레로 여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을 단편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인생의 진짜 깊은 맛, 깊은 묘미는 고난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고난, 진리를 위한 고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고난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광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고난이 가져올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뭐 고난이나 환난은 비슷한 말인데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밤에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적 언어입니다. 어떤 환난도 아프지 않은 환난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쉬운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분명히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에 따라올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적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동일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끝난 후에 준비해 놓으신 영광된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뭐라고 했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려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고난은 고난이 돼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영광된 고난. 이 고난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 고난을 기꺼이 억셉트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더 깊어질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냥 아파라고 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고난을 주는 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점검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어요. 고난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내 신앙 수준이 뭔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잘 믿는 줄 아는데요. 고난이 닥쳐보면 본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누린 것은 그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고난당했을 때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비로소 바른 가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도 동일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보아도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근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은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로 고난은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무엇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그게 소중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건강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가족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가족이 떠나고 나면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사람들, 떠나고 나면 그 가치를 알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근한 예로 예배의 소중함, 우린 과거에 몰랐어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장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의 군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난 뒤에 나에게 부어줄 더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죠.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함께 세 남매가 같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 근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피곤하시면 항상 그 집에 가셔서 쉬셨습니다. 시장하시면 밥도 잡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잔치국수도 말아오고 여러분 비빔밥도 차려오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이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에게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럼 없고 가족보다 더 친하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 셀폰 전화 따가지고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장 친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들어 누운 것입니다. 자,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말이 소식을 듣는다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실 거야.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후 사람들에게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Jesus is here any second. 예수님이 언제든지 여기 오실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매비 배신감에 사로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그분을 섬겼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신다는 것이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데 우리를 외면하다니 Don't you even care? 정말 주님이 우리를 케어나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라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병든 자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더 큰 픽처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기보다는 또 고난 때문에 원망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일시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째는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억셉트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현세적 질서를 의미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세상 왕국, 이 킹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정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뭐라고 말했나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질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상 존재했던 위대한 제국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강대한 제국이 등장하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너무나 막강하니까. 근데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벨론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 막강했지만 망했어요. 그 막강한 로마 제국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망했어요. 어떤 제국이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최강국이 미국입니다.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영원할까요? Maybe not. 언젠가는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한 나라,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는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나라, 그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통치는 멈출 때가 있고 모든 나라는 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우리 한 센텐스가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요?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선포한 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갖고 인생을 그려야 될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려야 될 길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둔 수는 무르지 못하잖아요. 이걸 일수불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은 낙장불입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한 번 놓은 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간적인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의 자랑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나 불행이나 아픔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지금 팬데믹이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이 세상에 여러분의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의 삶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영광된 주 앞에 서야 될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고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은 사라질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붙잡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그분이 나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안고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삶을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도록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손에 안고 날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인터넷 속에 맑은 영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음악들을 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만한 찬송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는 세속 음악이라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연주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 성령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시옹 강사의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 연구, 귀납법적 성경 연구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사랑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의 해석 속에 사랑의 정신이 빠져있다면 이 성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약한 자들이라든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 아니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조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삶으로 연결하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언들은 막 이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한데 주호장은 이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뭘 중요할까? 궁금한 게 뭘까? 그런 것들. 네, 삶으로 연결되는 것. 네, 해석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게 될 것이 적용으로 넘어가죠. 자, 관찰을 했어요.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잘 살폈어요. 발견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해석을 해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적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랬죠?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타디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옆에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이재민하고 막 이렇게 어넬러시스하고 또 치유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로봇가 막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로봇 집어넣어가지고 막 암세포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읽어내요. 막 나를 분석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막 떼어내고 막 그래요. 떼어낼 땐 무지무지 아프죠. 아프죠. 그렇지만 치유해줄 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적용은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근데 이 적용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관찰한 다음에 바로 적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 관찰만 충분히 하면 관찰하는 순간에 적용,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벌써 결심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석을 잘한 다음에 적용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귀납법적 성경연구의 방법은 뭔가 하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아무 성경이나 두고 나한테 탁탁 적용하는 것 그냥 감에 오는 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 묵상이라고 많이 하시죠. 그것들은 귀납법적 성경연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근데 어떤 성경구절 하나 갖다 한 키워드 갖고 막 이렇게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럴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을 주었을까요? 라고 한 다음에 아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할 때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공부를 여러 번 하고 나면 큐티할 때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지금 문단 나누기 하고 있다고. 네,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서 큐티할 때 큐티 위에다가 지금 줄치고 있대요. 여기다가 반복되는 거 줄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적용이 쉽게 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적용하면서 이런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점이 많잖아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첫째는 고백해야 될 죄가 있을까.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어떤 명령이 있나 나한테 주는 성경은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중에 많은 명령 중에 다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에 참 많습니다. 두려워. 근데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졸리기도 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네? 사랑? 아 없어요. 사랑 아니에요. 네.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요. 허접해요. 엔드입니다. 엔드. 엔드. 그 성경에 엔드가 그렇게 많아요. 그 영어 성경 보세요. 엔드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왜 접속사가 이게 와우 접속사인데 이게 그렇게 많아서 그래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운 지식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가능하면 이렇게 써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쓰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꼭 고집부려 쓰지 않는데 그건 쓰지 않는 것은 3일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써놓으면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PBS라 그러죠 하면서 제가 다 써놔요. 5장으로 나인 폰트 9로 해가지고 5장 쓰면 엄청 많죠. 예, 그거 다 줍니다 제가. 다 읽는지 안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은 제가 안 해요. 왜 확인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안 해요. 다 읽겠거니 믿고 살아가죠. 어떻게 그걸 다 확인하고 살겠어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공부한 다음에 5장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할 때 그거 보면 다 되겠죠. 얼마나 도움. 근데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는 증도하지 않고요. 제가 팔로우업 하면서는 한 2장 정도, 3장 정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진보겠어요. 여러분들 설교 공부한 다음에 써본 적 별로 없잖아요. 이걸 다 써보세요.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은 이렇게 해요. 큐티에도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안 해도 다 배워. 퍼스널하게 하십시오. 내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그 다음에, practical하게. 지금, practical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내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면 practical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뜬구름 잡는 해석을 한 거예요. 믿음이 좋게 해주십시오. 이런 적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믿음이 좋기를 원해요. 그럼 좋은 목적이 어디 있어 지금 어디까지 좋은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를 가면 믿음이 좋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가는 사람 믿음 안 좋은가? 저도 목사니까 새벽 기도예요, 솔직히. 아, 어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요새는 6주 한 다음에 7주 쉬기로 했어요. 40일 한 다음에 한 주를 쉬었는데 이 40일은 어려운 게 중간에 하루 쉬면 또 어디다 채워놔야 되잖아요. 일주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의논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도 다 저를 닮아가지고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6주만 하고 7주째 한 주 쉬고 또 시작하자. 아, 저도 편하고 권사님들도 편하고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젊은이들도 어렵거든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지켰다 안 지켰다 내가 평가할 수 있다면 프랙티컬하게 여러분들은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읽어나가세요. 이렇게 읽어나가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스몰 그룹을 해가지고요. 그거는 이것이 되게 싫어했어요. 본문 성역 공부. 그거는 주제별 성역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모아놔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번 주에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세 번씩 그 감옥을 방문하십시오. 그러면 했습니까? 이건 프랙티컬 하잖아요, 지금. 그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야단을 쳤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서 못 나오잖아요, 그 모임에.

있어요,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랐나 봐요. 저는 공동체적으로 하진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상처받고요. 세상에 상처받는데 교회까지 상처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요즘 다 똑똑해가지고 마음에다 느껴요, 우리가. 대신에 나한테는 적용하세요. 온유 내강이라 그러죠. 외유 내강. 그래서 겉에다는 부드럽게 하고 젠틀하게 하더라도 나한테는요, 아주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쓰는 건데, 제가 젊었을 때, 군대 제대했는데, 그때도 예쁜 분들이 있었어요. 예쁜 분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40일 동안만 예쁜 분들을 내가 보지 않고 살겠다. 참 엉뚱한, 파서블 하지 않은 걸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냐면, 내가 또 보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쁘고 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보면 하루를 금식하겠다. 파서블 하지 않은 걸 했어요. 어느 정도 지켰어요, 제가. 예, 금식은 지켰어요, 제가. 근데 눈에 자꾸만 들어와요. 군대 제대했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그저 한참 20대 초반인데 저는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로 25세에 결혼했나?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대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애도 대학 다 졸업했어요. 얼마나 홀가분해, 일찍 또 결혼하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이고, 근데 파서블한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파서블 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쭉 옛날에 나갈 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일주일 앞에 거 하십시오. 한 달 앞에 거 하십시오. 적어도 1년 안에 것을 가지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큰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한다면 그건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다음에 이 적용한 것이 눈 굴리듯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아, 오늘 적용화 끝이 아니라 계속 눈 굴리듯이 커져야 돼. 이게 뭐 주어한다 그러죠. 성숙한다 그러죠. 자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적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쭉 자라가야 돼요. 렉치오 디비나라 거룩한 독서라는 게 있어요. 중세시대 때 있던 것들인데 요즘 와서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묵상을 곱씹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안식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둘로 나눠서 하십시오. 관찰을 한번 해놓으시고 해석과 적용을 이틀에 하십시오. 파트 1, 파트 2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관찰 해석하다 오면 적용할 때는 지루하거든요. 지금 드라마도 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적용이 너무 건성으로 돼요. 꽃은 적용인데 적용을 따로 띄워놓으십시오. 왜 관찰 해석 월요일날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10번을 읽었는데 안 읽겠어요? 그럼 화요일과 수요일날 곱씹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적용을 하면 풍성한 적용이 돼요. 적용을 다 한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면서 기도하세요. 다 여러분의 스위치를 끄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RPM을 낮추라 그랬어요. RPM 낮추는 것 같고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위치를 다 끄세요. 삶의 스위치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존전에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잡다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분이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시간 보면 1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가 10분이라고 알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럼 이거는 어쨌든 눈 안 감을, 뭐 길을 쓰더라도 10분은 참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참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다 됐나 보면 5분 지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적용이요. 이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말씀이 내재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묵상 훈련을 교회에서도 많이 안 하죠. 예,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들어왔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아요. 잘 기쁨으로 받는데 이것이 그냥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는단 말이죠, 말씀이. 이것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쭉 묵상을 해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액션 플랜이죠. 우리가 이 삶을 적용하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1, 2분 정도 침묵으로 시작을 합니다. PBS의 지적인 활동을 잠시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 해석 적용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머리 아파요.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 듭니다. 진짜 해보세요, 한번. 그 과정을 곧들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중지시키고요. 이 묵상에 하는 시간에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해도 좋고요. 근데 묵상을 위해서 정한 본문을 세 번 정도 소리내서 꼼꼼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오늘날 공부한 본문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읽어지겠어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을 한 다음에 읽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다 했다면,

0: 여기서 지금 묵상하면서 읽는 본문은요, 굉장히 풍성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으로 말하면 가뭄이 촉박한 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슬보슬한 땅을 읽는 것입니다. 예, 머리 오랫동안 안 감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그냥 떡이지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싹 감으면 그 샴푸 린스까지 하면 아주 머리가 그냥 부드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희 교회에 로봇 청소기를 지금 사다 놨어요. 우리는 제가 청소해요. 조그만 교회니까 제가 청소하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청소하는 게 안 됐는지 로봇 청소기를 사다 놨는데 와, 이 친구가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가는 데 없이 다 일하고요. 가는 데마다 줄이 쫙 나는 거 있죠. 배큐 할 때는 거기가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떡이 지잖아요. 이 친구가 다 다닌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가면 보슬보슬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카펫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 묵상을 관찰, 해석,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세 번 정도 읽을 때는요, 말씀이 정말 이렇게 살아나 있을 거예요.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 또박또박. 그 다음에는 PBS 과정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된 말씀의 의미를 머리에서 했잖아요, 우리가. 이 PBS 과정은 머리의 작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난도 합니다. 이건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대로 따라 살기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침묵으로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많이 드러나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 지저분한 게 있었구나. 이 구정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니까 이 구정물이 다 나타나는구나.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면요, 그 다음에는 정결한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속에 캄다운 됩니다. 아주 캄다운 돼요. 지금 힘드신 분들, 또 복잡하신 분들, PBS는 혹시 안 하시더라도 집에 가셔서 1분이나 2분 동안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쉼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BS 하면서 가졌던 것들을 지금 머리에서 가슴으로 드러내고 이 가슴으로 우리의 손발로 옮기는 작업이 적용이고 묵상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 헬리나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 속에서, 그리고 침묵을 통하여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곱씹고 소화하여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한다. 이것이 묵상이다. 예. 묵상 훈련 받아보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묵상 훈련 교회에서 받아보셨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묵상 훈련 많이 안 받으셨죠? 아, 이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샬로우할까?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얇을까? 그죠? 얇을까? 생각을 하면, 이 묵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 읽기도 안 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 읽기도 안 돼 있고, 연구는 더 안 돼 있고, 우리가 오손법칙 얘기하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뭐만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이요? 비교적. 듣고 잘하죠, 듣고. 듣곤 잘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제 설교 같은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 괜찮아요. 그래도. 듣는 건 잘하는데, 읽는 것도 그래요. 읽는 것도. 여러분, 요 셀폰에다가 성경 앱 깔고 읽으십시오. 저는 샤핑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샤핑할 때 차에서 성경 읽고 있어요. 또 이제 맨날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인데. 그러면 세 번 중에 한 번은 카트를 갖고 다니면서 있는데 거기서도 읽고 있어요, 제가. 그래야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그럼 제가 자꾸 눈치 줘요, 거기다가. 읽으십시오. 읽어야 되고. 또 우리 연구하는 공부했고요. 정말 좀 묵상이에요, 묵상. 보세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되새김질하고 그다음에 곱씹고 소화하고 내 속에 살과 피가 되게 한다. 말씀이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내재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는 침묵이 없으면 우리 내면의 길잡이가 될 수 없다. 묵상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제가 이 기나프적 성형구 읽기를 얘기하면서 이 침묵, 묵상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쪽을 조금 더. 예. 이래요. 정리하면요, 관찰을 했어요. 관찰은 아까 말했지만 문학 양식을 살폈고요. 그 다음에 그 문맥도 살폈고요. 성경 속에 어디 있는지 로케이션을 잡았고요. 이 본문 가지고 얼개도 만들었죠. 구조도 만들었죠. 그때 본문 속에 들어가서 표시 막 했어요, 지금. 근데 궁금한 거 해석에 와서 해석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적용했어요. 내 삶에다가 피도 생각하고 스펙도 생각하면서 죄도 생각하고 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연구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귀납법적 성경연구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성경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네 번 정도만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이드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설교 강의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코스에서 한 것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북이 있어요. 근데 핸드북은 다 읽을 수 없어요. 50페이지쯤 되거든요. 근데 갖고 있으면서 레퍼런스로 보시면 돼요. 아, 해석이 뭐라 그랬더라? 해석 부분을 보면 그 해석이 잘 나와 있어요. 사전처럼 보시면 되거든요. 다 PDF로 되어 있으니까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선배는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했답니다. 전 100명씩 뭐 그때 많이 오셨어요. 코스타에 오는 숫자가 많았어요. 저희 강의에 10%는 들어오거든요. 제 강의에. 그럼 그분들이 100명씩 시작하는데 6개월 후에는 5명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재밌게 했고요. 예, 그분들 제가 이름도 기억할 만큼 그래요. 예, 근데 한번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 지금 맛보기로 보여드렸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숨은 보화 캐내기.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있는데 여기에 보배를 히든 트레저라 그랬어요. 숨은 보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성역 공부하기 전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Wonderful things. 하나님이 다 숨겨놨다니까요. 예, 그 야외건 보물찾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그 사람 포대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권속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얼마나 우리가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그냥 야 이 안에 보물이 뭘까 막 뒤도 보고 살펴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이 성경 말씀은 연애 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연애 편지라고. 하나님 여러분 연애 편지 썼어요 자매한테. 자면 연애 편지 비고 자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애 편지 잘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샅샅이 연애 편지 얼마나 자세히 읽어요. 갖고 다니면서 읽고 뭐 아무개에게 하면 이게 왜 썼을까 뭐 결혼하자는 건가 뭐 썸에서 끝나는 건가 뭐 밀당인가 막 그 헤아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나님 마음 뭘까, 아 또 이 말씀하신 건 이유는 뭘까, 막 그런 어떤 그 이모셔널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혹시 궁금한 것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1: 엑서사이즈 할 때요. 네. 혹시 추천하시는 뭐 복음서라든지 네.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처음부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0: 네,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다 드리는데 지금 어떤 걸 갖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아까 문학 양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제보문 하나, 소설 제보문, 바울서신 하나, 복음서 하나, 그다음에 예언서 하나.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오래 하면 서로 지쳐요. 예. 그래서 네 번 정도만 딱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잘해서 질문이 안 된 건지 이게 참.
1: 네. 네. 쉬운 성경은
0: 네.
1: 쉬운 성경이 좀 더 해석이 이해하기 더 편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거 읽으면서 이렇게 뭐랄까 구석을 많이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다시 돌아오게 힘들 때가
0: 네, 그렇죠.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그럼 본문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가고 학자들의 얘기와 얘기를 막 즐기고 있어요 여기서. 네.
1: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세심하게 주석을 보는 단계를 조금 뒤로 미뤄야 되냐. 네. 이제 처음 접근하려고 할 때 두세 가지만 보고 그냥 짧은
0: 걸 나가는 게 좋은데. 네. 여기서 쉬운 성경을 읽을 것인가, 다른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얘기한다면, 영어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하고 아까 헬라로 쓰였다 그랬죠. 거의 한 70, 80% 싱크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를 원어를 몰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원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주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ESV라는 성경입니다. 많이 읽죠, ESV. 그래서 NASB가 있었는데, ESV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걸 보완을 했고요. 거의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이거 읽으시면서 이건 원어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게 되어 있으니까요. 쉬운 성경을 가지고 귀나쁘죠 성경을 할 때는 레퍼런스로 사용하지만 개역개정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네, 개역개정이 잘 했어요. 중국말도 했거든요. 이거 중국어로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개역개정으로 하고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을 레퍼런스로 사용하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제수도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주석에 대한 얘기는 이따 자매님 해석에 대한 다음 강의 들으시나요? 혹시 안 들으시나요? 그러면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주석에 대한 것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주석이요. 저는 이따 해석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주석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킨들로 사세요. 킨들로 사면 25불밖에 안 해요. 특히 조장님들은 그거 하나씩 장착해놓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질문 나오면 얼른 보면 거기 한 50, 60%는 해결을 해줘요. 거기가 해설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뭐죠, 이렇게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인트로덕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ESV 스터디 바이블 정도로 공부하셔도 제 입장에서는 감지덕지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신다면 저기서 책방에 가셔서 짐 가방이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IBP 성경 배경 주석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 배경 주석은 뭐냐면 우리가 귀나쁘죠 연구는 그 당시에 타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배경을 집중적으로 해놓은 성경이 배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고대 근동에 이랬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많이 되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 신약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요 정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만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가 이 PBS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 배경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갖고 왔냐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누군가가 선물을 했대요. 이 두꺼운 배경 성경을 이게 뭐에 쓰는 성경인가 도대체. 그랬는데 PBS를 하다 보니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그 예비하신 그 선물이 있었다고. 이 정도 돼요. 혹시 가서 사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많이 되시죠? 그건 좋은 주석입니다. 꼭 좋은 주석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만 더. 예, 이래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막 열망이 생겼어요.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메일 보내자.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메일 찍고 받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데? 뭐 이거 하면서 이제, 결심이 막 생겨요. 근데 조금 디서플린. 이것이 성역 공부가 습관이 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정말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제가 양심적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려야 돼요. 여기 이만큼 그리고, 저까지 조금 그려야 되는데, 잘 균형을 맞췄는데, 저는 제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혹 이방법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열망과 결단과 기대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디서플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말씀 공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사랑과 덕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나눈다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지셨어요? 자세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그죠? 리프트. 하나님이 그럼 들어올리실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서거든요. 요한복음은 위로 올라가는 복음서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면서 하나님 마음까지 막 올라갔다가 또 땅으로 내려왔다가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 또 이렇게 성경 읽기에 대한 개관, 방법론을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스타에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만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PBS가 되었든 또 다른 방법이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잘 읽게 하시고 또 잘 해석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으로 보낸 바 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아있는 코스타의 모든 기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지 또 어느 정도 보내셨는지 확인하고 기대하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866년 9월 2일 해가 저물어 갈 무렵 27살의 젊은 영국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 하류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토마스 목사는 죽기 3년 전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요. 상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인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입국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목사의 순교가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김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비밀 한국어 방송에서 권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미가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미가 7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베다니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종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임종백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를 양육하여 온 세상을 제자 삼는 사역 비전으로 베다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